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Tenamus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aeyun.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Tenamusup.
2: Yes, and as always, we've got Taeyun and Junior in the studio. What's up?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0: Hi, my name's Taeyun.
1: Hi, my name's Junior.
2: Yeah. Okay. 태훈 씨 우리 샤웃아웃 한 거 봤죠요?
0: 아, 네. 아, 제가 원래 그 이 K-POP인이 바뀌고 나서 땡담소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언급할 그게 많이 없었다가 이제 땡담소가 원래 컨텐츠 좀 비슷해서
2: 그죠?
0: 네, 언급을 좀 했습니다.
2: So he has his own kind of advice segment that he does on his own, and he was able to give K-Poppin a shout out, and even the fans were able to send us the video, so thank you guys for thinking of us as well.
0: Yeah.
2: And hello to you. 우리 스태프분들도 태연 씨 들어오자마자 눈치챘지만 안경 너무 잘 어울려요.
0: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왠지 오늘 라디오 때 안경을 끼고 싶은데 해가지고 제 안경을 챙겼어요.
2: 오케이.
0: 근데 마침 샵에서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오늘 그
2: 안경.
0: 저희, 네, 안경을 요청을 해주셨다고 회사에서 둘 중에 한 명. 그래서 그럼 제가 마침 껴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끼고 왔습니다.
2: Okay, so he was planning to wear glasses today, so he actually brought his own, but his stylist was also on the same wavelength, and so he ended up just using the ones that his stylist gave him. 한 주 잘 보냈어요?
3: 네, 잘 보냈습니다.
2: 안 더워요 요즘?
3: 더워요.
0: 일교차가 좀 심하던데.
2: 일교차도 심하고.
0: 네.
2: 벌써부터 에어컨이 걱정이 돼요.
0: 그래서 어제 준이가 에어컨 켜고 자더라고요.
3: 아, 근데 저희 방이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틀어도 저희 방까지 잘 안 와요. 그래서 근데 저희 방에 원래 이제 그 서큘레이터인가 그게 있는데 저희가 청소를 아직 안 해가지고
2: 아직 못
3: 먼지가 너무 많아서 못 트니까 와 너무 더운 거예요.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그냥 침대에 설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풍기를 하나 샀습니다.
2: So yeah, it's hot. The temperature gaps have been really big, and apparently in the dorm when they turn on the AC, it doesn't really get to their room that well, and so they do have a fan, but the fan has it's still winterized. They haven't cleaned it for summer, and so they can't turn it on quite yet. So he decided that he was gonna turn. He purchased a small fan for his bed yesterday. Yeah, yeah.
3: He looks like really computer programmer.
2: Oh, he does. Maybe. 근데 오늘은 심지어 또 컴퓨터 해결을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었는데
0: 실패했어요.
2: Yeah. So, yeah. Oh, he failed. Not failed. He hasn't officially done it yet. So for some of the chats, maybe some of our fam can help us. So some of the chats on our live stream on YouTube comes out translated.
0: Yeah, translated.
2: And there's a translated icon in front of all of the chat. So the one that they have in front of them has nothing but translated chat to Korean. And we don't know how to turn it off.
3: Yeah.
2: So so before the show, they were like, hold on.
3: Yeah, I think this is an automatic system.
2: I think it is. I think there's like somebody either turned something on Google or something, and it's automatically doing that. Because PD님 says that the computer outside also does this too. So I think it's probably an automatic thing that they can just turn off. But yeah.
0: Mm-hmm. So. 전 오늘 메카닉 스타일인가요?
2: Oh, he's computer grapher. Yeah, 약간 좀 되게 좀
3: programmer.
2: Yeah, he's got the programmer vibe going on for today. So we do have to dive into Tenamusup, and I did warn our listeners that they might get upset about this today. 본격 이야기에서 좀 화가 날 수 있다고 미리 좀 일부 때부터 예고를 하긴 했어요. 제가 통역을 하면 저 이거 번역을 하면서 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0: 아, 화가 나나요?
3: Yeah.
2: 아. 제 나이에서는 화는 안 나는데
0: 네?
2: 이제 제 나이 때니까 근데 조금 화가 나요.
0: 그런가요?
2: 네.
3: 저도
2: 조금 화가 나요.
3: 나도
2: So Taeyun's like, this is upsetting, and I'm just like, I mean, at my age now, I don't care, but like, as I was translating it, it was kind of an upsetting story. He's like, really? So yeah, fam, get ready for that. We have our Tenamusup, and Taeyun's gonna tell us a little bit about our segment itself.
0: Of cours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truth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 숲. prescription soup. Our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3: Mm-hmm. Yeah,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퍼스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s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And it worked last week, so our listeners helped me last week to get to the 처방곡 prescription song quicker. Yeah. So that was good. I'll try to get to it as soon as possible today. Taeyeon's first balance soup is kind of upsetting as well, so I'm going to try to stay as quiet as possible because I don't want to get too emotional today. 제가 대본을 정리를 하면서 태훈 씨 거 얘기 이거 첫 번째 밸런스 수업에서 이미 1차로 화가 많이 났었던 상황이라서
0: 이거는 화나요. 이건 저도 화납니다.
2: 그래서 네. 이거 이때부터 이미 화 게이지가 네. 좀 올라가 있었어서 일단 네. 태훈 씨 우리 밸런스 수업 이야기 첫 번째 거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요즘 팀플 과제 준비 중인데 한 친구가 참여를 제대로 안 해요. 다섯 명이 만나서 회의하기로 어렵게 시간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면서 빠진다거나 자료 조사도 분량을 나눠서 해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 혼자만 자꾸 안 해와요. 그러면서 미안 내가 커피 살게 이러는데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팀플이잖아요. 팀플레이. 교수님한테 팀원 바꿔달라고 부탁해볼까 싶었는데 조교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네요. 두 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팀원에게 어떻게든 참교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친구들이 그냥 묵묵히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I'm currently a sophomore in college and lately I've been working on a team project. The project is one of my teammates isn't participating properly. It was already hard enough for the five of us to find a time to meet up. But that one teammate would suddenly back out claiming something urgent came up. We also split up the research workload, but they're the only one who consistently fails to bring their part. Instead, they just said, sorry about coffee, but coffee isn't the point. This is literally a team project, team play. I thought about asking the professor to change our groups, but the TA told me that learning to resolve these kinds of issues is also a good experience. Do I need to teach this teammate a lesson somehow? Or should the rest of us just suffer in silence and carry the extra weight?
3: What a rude.
0: 말이 안 되죠. 이 TA라는 분도 본인 일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 저 이것 때문에 학교 그만뒀어요.
3: Oh my god.
0: 근데 진짜 이거
2: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되게 늦게 갔어요. 네. 근데 제가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을 시점에 이미 거의 20대 후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네. 학생들이랑 다니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어찌됐든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다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사실 당연한 건데 한국도 워낙 고3들한테 너무 프레셔를 많이 주는 그쵸. 사회다 보니까 1, 2학년 때 놀아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제 지인들 중에서는 1, 2학년 때는 솔직히 학교 제대로 다니지 말고 놀아라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워낙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기도 했고 내가 내 돈을 내고 학교를 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니까 너무 근데 저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TA가 아닌 교수님이 심지어 교재를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없대요. 책이 네. 과제를 해야 할 책이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배들이랑 친해져서 얻으래요. 사든지 중고로 사든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 영어로 돼 있는 책이 있대요. 영어로 돼 있는 책은 한국에 가지고 오는 게 불법이니까 그거는 쓰지 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학교 그만뒀어요 그냥. I just dropped the school. So this actually happened to me. I thought this listener literally was just taking a page out of my book. So I did this. I went to school really late. By the time I was a business major, I was going to school with kids that were half of my age already. And I honestly think that in your freshman and sophomore year in college, you're supposed to party. I encourage this. I think this is a very crucial part in your life to just go out and party and have fun. But for me to be paying for my tuition and to actually try to get some credits, my professor was really just not professional about it, and I just ended up dropping out of school because I did not want to.
0: 네, 짜증 나죠.
3: 방금 채팅 봤는데 누가 팀플 빌런이라고.
2: 맞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0: 뭐 짜증 나요. 짜증 나지만 어쨌든 사회로 나간다면 더한 것들이 많거든요.
2: 맞아요. 그러니까 TA의 말이 틀리진 않아요.
0: 틀린 말이 아니에요.
2: 틀린 말이 아니에요. 더한 네. 사람들이 더 있으면 더 있지 덜하진 않습니다.
0: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한다기보다 어쨌든 본인이 이 과제를 어쨌든 잘 받아야 되잖아요. 음흠.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음흠. 그 후에 이제 이 참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께 얘기를 하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마이너스를
3: 페널티.
0: 네,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Okay, so yeah, he definitely feels that there needs to be a penalty for this. There's going to be more people that are worse like this out in real life, but he feels that trying to work together with the remaining teammates and then just kind of find a penalty in a way or come up with something would be a way to work this out. Junhyuk, what do you think?
3: 저는 일단 복싱장에 데려가서 아 그냥 밖에서 때리면 안 되니까 That's illegal. 복싱장에 데려가서 저 보호장구 예, 보호장구를 끼고 합법적으로
2: Let's go!
3: 스파링으로 예, 원래 말로 안 통하면 가끔은 퍼니시먼트를 좀 줘야 된다 생각해서 만약에 땡스라면 제가 어떻게
2: 대신해드릴게요. Okay, so he says that I want to take him to a boxing rink because, you know, fist fighting outside is illegal. So, you know, spar with them just a little bit and try to knock some sense into it. 이거 해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냥 나머지 네 분을 그냥 네 분에서만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숙제를 그냥 네 분에서 하시고요. 그 빠지시는 그 빌런 분을 제외시키시면 돼요.
3: 맞아요.
2: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해서 교수님한테 그렇죠. 보고를 드리면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팀 쪽으로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이제 제출을 할 때 문자나 이런 거를 그냥 캡처해서 같이 보내요.
0: 그래 커피 꼬박꼬박 받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렇죠. 프리 커피 못 참지. 요즘 커피 비싸거든요.
0: 기왕 밥도 같이.
2: Oh, 밥도. Okay, so yeah, I was saying that there is a way to deal with this. You can just feel that, just think that you only have four people to the group. Do the work, do the everything, and then when the project is over, just tell the professor and have your evidence that that person just was not a part of it, and then let the professor deal with it. And you've done your work, you know, accordingly, and just kind of go on from there. Okay, Junhyuk, what is your Pelle's Soup story for today?
3: 네, 저는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인데요. 요즘에 매일 아침에 제 책상에 커피나 간식을 챙겨다 주는 입사 동기가 있어요. 아마도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배나 상사들이 괜히 오해할 것 같고요. 이 남자 동기가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2: 아, 남자분이구나.
3: I'm a rookie employee who just started working not too long ago. Lately, one of my coworkers who started working at the same time as me has been leaving coffee or snacks on my desk every single morning. I think he's probably doing it because he wants us to become close. But I found it incredibly burdensome. I'm also worried that senior colleagues or bosses might get the wrong idea. How can I talk to this male coworker so that he doesn't feel uncomfortable but gets the message?
2: 와, 이 얘기를 읽는 순간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3: 아무래도
2: 예. 자, 두 분 두 네. 분이 남자기 때문에 네. 듣고 싶습니다.
0: 네.
2: 어떻게 할까요? 이게
0: 네.
2: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분이 네. 이 얘기, 이 마음까지 든 거는 그러니까 이미 부담스러운데
3: 네. 그렇죠.
2: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자기가 신입사원에서 눈치 어쨌든 사회니까 네. 괜히 무슨 말을 했다가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큰 소리로 아유 사람 아 되게 웃기게 만드네 막 이래 버리면 더
0: 난감해지는
2: 네. 상황이니까.
0: 근데 이게 어쨌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겠죠?
3: 아니 그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2: 그러니까
3: 일단
2: 이미
3: 이성이고,
2: 부담스러운데 네, 그거를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0: 그러면은 오히려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은데.
2: 이미 부담스러우면 그냥
0: 네 그거 그대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Okay, just tell him.
0: 이게 남자라 그런가?
2: just tell him.
0: 네.
2: Okay.
0: 사실 이게 이성 가릴 게 없는 게 누군가 저한테 뭐 제가 신입 사원이잖아요. 또 되게 어쨌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공간이고 어쨌든 밉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데고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어쨌든 동기가 저한테 뭔가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2: okay, he says
0: 하네요.
2: just tell him. If you're already feeling uncomfortable, just tell him.
0: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의 차이인 거죠.
2: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0: 좋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지
2: 누구 씨 정말 죄송한데요.
0: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2: 부담스럽다는 표현 단어로 하는 게 맞을까요?
4: 제가 커피 알러지가 있어서요. 제가 커피 알러지가 있어서 아 그러면 제가 제가 아이스티 알러지도 있어가지고
2: 준혁 씨가 얘기한 거를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할까 생각했거든요.
0: 커피 알러지요?
2: 아 그러니까 그냥 알러지가
4: 카페인 알러지
2: 아니지 그거보다는 아 제가 사실 음식을 좀 많이 가려서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워낙 음식을 많이 가리는데 이렇게 막 주시고 제가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알러지 얘기를 해서.
0: 근데 저는 진짜 의문인 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3: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저는 이제 평소에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진짜 막 좀 무서운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정말 별의별 실제 약간 좀 사람이 무서운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
2: 말인데
3: 저는 그게 비단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서 같거든요. 생각보다 사회 물론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주변에서 들어보거나 뭔가 그런 사연을 봤을 때 그냥 나는 솔직하게 정말 그냥 잘 거절한 건데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되게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이 사람은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네가 날 거절해? 나 되게 모욕감 느껴서 해서 막 회사 다니기 힘들게 만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막 진짜 안 좋은 거 많이 겪다가 결국에는 도망치듯이 이직해버리는 사건을 너무 많이 봤었어서 왜냐면 사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막 칼부림 나고 그런 세상인데
2: 그렇죠, 그렇죠, 요즘
3: 이게
2: 세상아.
3: 사실 이게 솔직한 게 물론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거조차도 조심스러운 게 전 요즘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여자분이시니까
2: 그래서 준혁 was saying that he listens to a lot of like scary you know like podcast type of stuff too and he's just noticed that there's a lot of weird people out there like you that person comes up and says I'm in love with you and you're just like oh, excuse me and then they're like oh my god this person has embarrassed me and like you know they start you know, treating them bad and then they it ends up becoming really bad things so he feels that yes you can be honest which is Tune's like Can't you just be honest? Which you could. 근데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우리 청취자분이 지금 어찌됐든 회사에 이미 선배들이랑 네. 상사들의 눈, 그러니까 오해될 것 같다고까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네. 이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고
3: 그렇죠, 그렇죠.
2: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
0: 과해 보이는
2: 과한 거. 느낌인 거라서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진짜 저 죄송한데 저 진짜 괜찮아요 이랬는데 와 이 사람 되게 갑자기 되게 조용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큰 소리 와 만약에 저라면 와 이삭 씨 되게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내가 뭐 고백을 해서 뭘 했어 그냥 동료니까 그냥 아침마다 간식이랑 커피 챙겨준 건데 나도 이거 돈 나 돈 많이 못 벌어 막 이래버리면 이거 말한 사람이 뭐가 돼요
3: 자 방금 약간 좋은 방법을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2: 뭐요?
3: TNX 셀카 배경화면 하나요? 와 이거 정말 좋습니다 예.
2: 괜찮다
3: 괜찮아요.
0: 제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고, 어쨌든 본인은 굳이 거짓말 드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0: 상사분 중이나 저 선배분을 좀 가깝게 한 분을 두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이 상황을 좀 인지되게끔
1: 그렇죠.
0: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So, Theo says that he understands where everybody's coming from about like being too honest about things, but he feels that this listener really needs to just be honest. But it wouldn't be bad to have like, you know, an adult, like, you know, a senior or one of the bosses or the managers kind of know what's going on, just so that when this actually happens, they can do it. And one of the listeners said that I'm just to have the members as their background of their phone, and he says he's gonna post a picture with some boxing gloves so that you guys can put it on your phones.
2: 맞아요.
0: I did say that today our official story might rile you guys up a little bit. 자, 태훈 씨는 이 본격 스토리에 화가 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들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노래를 듣고 바로 파트 2로 이어 들어갈 거예요.
1: 네.
0: So you have an anonymous soup coming up right after the song break. TNX is singing What If?

0: ran into my friend's ex on the street. I still react the same way when I see him. Would I be out of line to date my friend's ex? Yadara, okay, don't hate me. But remember, you know, the ideal type guy that I told you guys about? You know, the ex? I ran into him yesterday. My heart still does the same thing when I see him. I want to reach out to him. Would that be wrong?
1: This is hard. But this is your friend's ex. Not just any friend, but one of your best friends. Can you honestly date this person and stay friends? I think you will lose your friend over this.
2: What Jack said is true, but you didn't do anything while they were dating. They already broke up. You both are single and you've had feelings for so long. I think reaching out isn't a bad idea.
1: But what about the friend? What do you think they would think or feel? I think they might go as far as thinking, Isa must have liked him while we were dating. Even if you tell your friend before anything happens, it will be awkward.
0: Okay, so I thought that too, but I don't want my friend to think that I'm choosing between our friendship, but like I feel like I might regret the act if I don't act on my feelings. It feels like fate that I've met my ideal type again, but the fact that they are my friend's ex is a mountain I might not succeed to pass. Do I ignore my feelings or do I act on them?
2: Yeah,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절친의 애인이 이상형이었으나 우정을 위해 마음을 접었는데 최근 두 사람이 헤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그 남자를 마주쳤는데 마음이 흔들리네요. 헤어진 사이니까 용기내어 연락해보고 싶지만 친구의 전남친이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행동이 될까봐 일생일대의 사랑과 절친과의 우정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Our listener met their ideal type only for that person to be introduced as their best friend's boyfriend. The couple has since separated and our listener ran into said ex randomly. Our listener noticed they are still attracted to the person and wants to move forward but doesn't want to lose a friend.
0: 자, 두 분. 우리 채팅.
2: 채팅 왜요?
0: No! Oh boy, red flag, red flag, red flag, red flag. 친구, congratulations, you're on the minus two friend list.
3: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게 만약에 진짜
0: 청취자분이 준혁 씨 이미 한숨 쉬었다고.
3: 아니 저는 일단은
2: 재밌습니다.
3: 이 사연 그대로 보내주신 거 그대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일생일대 한 번뿐인 이러는데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전 그거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건데 사실 사람이 언제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길지 모르고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고 근데 친구의 전남친인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팩트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친구의 전남친을 만난다는 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일생일대의 사랑이란 건 그냥 랜덤인 거고.
0: Okay, so he says he doesn't understand why this has to be like the last man in their life type of a situation because there's going to be more people and like there's more fish in the sea. You don't have to go after this one. It's definitely going to be awkward with the friend. Whereas Taeyeon's over there like 근데 지금 채팅이 정말 완벽하게 반으로 나뉘었어요.
2: 아 그래요? 사실 이 연애 한 번 연애를 할 때 무게감을 가지고 연애하는 건 저는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0: 오케이. 자, 이런 질문이 외국 청취자분 이제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외국 청취자분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좀 깔끔하게 헤어졌을까요? 첫 번째.
2: 모르죠.
0: 아니 뭐 네. 절친이니까.
2: 네.
0: Maybe. 네. 자, 절친 우리 청취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as it a clean breakup? Number two, did you talk to your friend about how they feel about it?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And then three, if as they broke up and you had nothing to do with it, go for it. 본인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면 한번 도전. Doesn't matter.
2: 그렇죠.
0: If you're not the reason for the breakup, our listener says go for it.
2: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친구의 전 ex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순 있지만.
0: Okay, you can be cautious.
2: 사실 그게 본인에게 더 가치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맞고 그것보다 나는 이 사람이 더 내 경험과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그게 더 크다 하면 도전을 하는 게 맞아요.
0: Okay, so he feels that if you still like him over friendship, go for it. 자, 투표해도 네. 우리 처방숲 해야 돼요.
2: 아,
0: 처방숲 노래 네. 뭐 가져왔어요?
2: 저는 제가 혹시 봐도 될까요?
3: 제이스
2: 있나요?
0: 여기.
2: 네, 저는 다비치 선배님들의 My Man 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에요. 본인
0: 사랑은 타이밍이다.
2: 쟁취하는 겁니다.
0: Okay. 네. So he chooses Taeyeon chooses Davichi's My Man because love is timing.
2: 네. 뺏은 okay. 게 아니잖아요.
0: Okay. So yeah, you're not taking him. So 준혁, what's your strong choice?
3: 저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골랐습니다.
0: Forbidden love 금지된 사랑.
3: 네,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친구의 전 X를 만날 수 있다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 만나고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되거나 그러니까 막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가지고 진짜 얘랑 사귀었던 것도 기억 안 나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안 좋게 헤어졌거나 좀 그러면 좀 모르겠어 그냥 뭐 그럼 그래 막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아 이건 특히나 좀 더 그런 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0: 오케이.
3: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0: 오케이,
3: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대본에서 예전에 딱 봤을 때 이상형이랬다는 거 예전이란 건 그래도 꽤 만난 시간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랑하는 시간도 쌓였던 거잖아요 둘이서 헤어지고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해도 뭔가 친구는 분명 이별을 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있을 거고 뭔가 어쨌든 그 이별하고 세 사람 다시 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뭔가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뭔가 헤어졌으니까 얘 좋아 만나야지 한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헤어져서 뭐 상관이 없는 건 맞는데 사실 물론 헤어졌으니까 도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헤어졌다고 해서 이 둘이 사귀었던 시간과 그 둘이 나눴던 마음들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쵸?
3: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헤어졌다고 오케이. 끝이라고 하지만
2: 뜨겁다.
3: 헤어졌어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0: Okay, so he's pretty much saying that there, because at the beginning of the skit, it was like, oh, this was a while back. So it feels like they probably dated for a while, and it feels like the breakup hasn't been that long. And if it's still fresh, it's going to be really awkward for everybody else. And I mean, yeah, you're both single. It's, I mean, you can move on, but I think he likes to say this a lot. 굳이? 네,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 얘기를 이제 처음 대본 이제 아마 작가님이 대본 쓰시고 이제 보내기 직전에 우리 팀이랑 이제 한번 이 얘기가 했었는데
2: 재밌겠다.
0: 저는 이 네. 질문을 듣자마자
2: 네.
0: 제가 친구의 우리 청취자의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 네.
0: 내가 우리 청취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 성격상 전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자체도 제 남자친구네 아쉽다 마음 접어야지 아예 그냥 뭐 몸이 뭐 마음이 반응하고 뭘 해도 왜냐면 제 성격이 질투가 좀 많은 편인데 만약에 얘랑 사귀더라도
2: 네네네.
0: 계속 그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2: 네.
0: 그럼 내 친구한테 똑같이 그랬을까?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3: 맞아요. 맞아.
0: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청취자 입장이면 네. 전 애초에 못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고 so I was our listener, I can't. I'm kind of a jealous person and so if I knew that he dated my friend, I feel that every time he would do something for me, I'd be like, did he do this for so-and-so? I don't think I would be able to survive that. Now, I changed it. 만약에 제 절친이 저한테 제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만나겠다고 저한테 먼저 얘기하러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 네.
0: 가죠.
2: 근데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우리 우정의 이 우선인 거니까 그 친구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네가 불편한 걸 싫으니까 그냥 먼저 그냥 나 이 사람한테 마음 있어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니까 허락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 사실 나
3: 그렇죠.
0: 그냥 쟤를 그 전에 좋아하긴 했었었는데 니네 둘이 만나는 시간 있고 해서 그냥 마음 접었다가 얼마 전에 마주쳤는데 좀 아직까지 좀 멋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한번 만날까 봐 그 사실 그냥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어도 말을 했을 친구니까 그런 얘기, 그 호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 가죠.
3: 아 그렇죠. 그게 맨,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매너니까요. 어쨌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의 전 애인이니까.
0: Yeah. So like. Taeyeon's not understanding why the friend would come and ask. But I mean,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ask for permission, but friends do tell each other when they are like interested in somebody.
3: 사실 왜냐면 삼자는 헤어지면 끝이 아니냐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헤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아, 근데
3: 헤어져도 어쨌든 기억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마음까지는 없더라도 이제 막 그때 사귈 때처럼 막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둘의 추억이 있고 기억이 그쵸? 있잖아요. 그리고 okay. 전 애인이란 게
2: 뜨겁다 뜨겁다
0: 뜨겁다 뜨겁다. Junhyuk's getting really
3: Yo,
0: excited.
3: I can't understand. You can't understand.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0: He says that there's memories and there's memories and there's you might not still have feelings for them, but like it's still there.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태연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제가 준혁 씨랑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긴 한데.
2: 네. 저 지금 그래서 외로워요.
0: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X랑 네. 헤어져서 아무리 좋게 헤어져도 네. 어찌됐든 깊은 관계를 나눴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감정이 네. 되게 깊었던 사이인데 네. 그거를 끝났을 때 네.
3: 아, 끝이
0: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그러면 내 절친 그것도 그냥 친구가 내 절친이 그 사람을 만나면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 안주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3: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쫓은 사람을 네. 다시 내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이랑 사귀면 러스터그램을 할 거고
2: 그렇죠.
0: 어, 저랑 이제 친구들은 연애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뭘 네. 했는지도 얘기를 할 거고 할 텐데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2: 아, 아니, 당연히 불편하죠. 너무
3: 그러니까
2: 제가 만약에 불편해요. 그 당사자면 불편하죠. 불편한데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면
0: 아니, 연애... 맞아요.
2: 아니, 만날 그쵸? 때도 어쨌든 남남이었고
0: 그쵸.
2: 소유 누군가 이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 친구가 저랑 만날 때 뭔가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었고 이별을 한 다음에 둘이 만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겠지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 Okay, yeah, he's 네. making a good point. So I was saying that if you kicked your ex out of your friend pool, to constantly see your ex is uncomfortable. But if your friend starts dating your ex, it's going to be uncomfortable. And he says that, yeah, but in respect to your friend, that there, it's not your place to say that because it, they made their choice. And yeah. they kind of have to live with it. So right now, 금지된 사랑 is at 58%, but my man is at 42%. And a lot of listeners are saying that they're going to back Taeyeon up. You have a chance to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Remember that Tabichi's My Man is Taeyeon's pick for today, and Kim Kyung-ho's Forbidden Love or 금지된 사랑 is Junhyuk's pick. So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through our YouTube live stream at the moment. Ear is on the track with 좋아한다니까, I Like You, and the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it is Daenam Soup Day, and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came in as Can I Date My Friend's Ex? And our song choices for today are 끈질인 사랑, 54% at the moment. 다비치's My Man, 46%. Oh, 근데 오늘 되게 좀 비슷비슷해요.
5: 비슷하네요.
4: Yeah, it's a really close so choice. It was so hot in the studio. My PD님 came in and there's been like this whole conversation. 그러니까요. There's been screaming in the studio. 준혁's getting overheated.
5: 진짜 지난주까지는 너무 이제 쓸쓸했는데 오늘은 I have a team.
4: Yeah, he has a team. He has people to back him.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태연 씨의 편을 쓰고 계시는 분들 많고 네. Aaron, you're correct. You did say that, you know, you should talk to your friend about it first. Day, I mean, yeah, the thing is I don't mind it, like, do you do you, but like I can also make my choice as well. 전 태연 씨의 네. 말을 동의합니다. 근데 네. 그거와 똑같이
5: 그럼요.
4: 그러니까 제 인생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친구 피디에 내 엑스가 계속 있는 걸도 그렇게 싹 보고 싶지가 않아서
5: 그러면 지금 끊으면 돼요.
4: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둘 다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5: 네, 아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요. 네,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친구가 더 소중하면 이제 다른 분을 만나는 게 맞고 뭐 나는 사실 친구보다 친구를 잃더라도 이 천년의 이상형이 더 중요하다 하면 만나시면 됩니다.
6: 그리고 둘 다 잃으시면 돼요.
4: 그런데 이게 단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잃게 된다는 아니지만 네.
6: 결국 잃게 될 것이야.
4: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5: 아이, 그러면 안 되죠.
4: 봐봐요. 두 분도 친구들이 이제 뭐 고민 있다고 하건 뭐 연애 고민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경험 또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5: 그렇죠.
4: 이게 친구가 그런 거가 있다고 나한테 왔어.
5: 네.
4: 근데 내 엑스야.
5: 네. 저는 고민도 안 하고 고해요.
4: 아니야, 그거 아니라.
5: 네.
6: 진짜.
4: 그 고민이 반복된다면
5: 네.
4: 잔소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같으면
5: 네.
4: 친구가 남자친구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해. 만약에 이런 네, 고민을 네, 네. 털어놨어요.
5: 네.
4: 근데 내 엑스잖아요. 근데 나도 그거를 똑같이 당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똑같은 인간한테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 대접을. 그럼 그거를 원래 같으면 그냥 그 친구의 편을 오르지 쓰게 될 텐데
5: 네.
4: 그게 아니라 그 패턴을 알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5: 그쵸.
4: 그러면 거기서 객관적인 내 친구를 위한
5: 네.
4: 애드바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5: 아 근데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아 진짜 제 전 X를 만난 친구가 둘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연애를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건 친구가 저를 엿먹이는 거예요.
4: 근데 어쨌든 절친이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6: 아니 근데 엿먹인다고 하면 안 되죠.
5: 안
6: 그렇게 되면은
5: 거죠.
6: 그 형이 말하는 논리가 깨지는 거지. 왜냐하면 헤어지는 순간 상관없다며. 근데 왜 엿먹이는? 근데 왜 엿먹이는 걸 모르고.
5: 아, 그거는 친구가 그냥 이제 아니 그거는
6: 아, 왜냐하면 절친인데 내가 X를 뺏었으면. 그거 정도 각오해야지. 애초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X를 베스트 프렌드가 뺏는 것 자체가 엿먹이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4: okay.
6: 그게 아니라고
4: so,
6: 했어.
4: In the end, it seems, it feels that for the end, Taeyeon was saying that if your friend is trying to constantly confide in you with stuff that your ex is doing to them, that'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working against them. But then Junyoung is coming in to say that then it kind of breaks what Taeyeon has been fighting for all this time, that it's okay to be dating the ex. We do have to do the countdown to find out who got the votes. Is it going to be 금지된 사랑 or is it going to be My Man? It is completely up to our listeners. So we're going to do the countdown. 10, 9, 8, 7, 6, 5, 4, 3, 2, 1. 그래도 이번 주 되게
5: 네.
4: 클로스했어요.
6: 야, 박차.
4: 다비치's My Man got 42%, 금지된 사랑 got 58%.
5: 58. Yeah. 아쉽네요. 우정을 yeah. 택하신 분들이 많구나.
4: 근데 일단은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우정을 선택하게 될 것 같고 나이가 좀 들면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5: 아 제가 너무 제 기준으로만 하나요?
4: 아니요, 그래야죠.
5: 아, 근데
4: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기준 자신이네 인생 아, 그렇죠. 경험인 뭐, 거잖아요.
6: 저도 이게 제 기준이에요.
4: 태호 씨 당연히 본인 기준이어야죠.
5: 그렇죠.
6: 저도 제 기준입니다. 이거
4: 본인 기준이에요. 아,
6: yeah.
4: Kumjiden Sarang or Forbidden Love did get chosen, and I was like, am I coming from normal personal experience or like too much personal experience? Like, it's your life. You've lived your life this many years. Of course, you're going to be using your personal experience. We're all using our personal experiences for this. And that's why we get a chance to talk about this every day.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웃겼다고 하는 청취자분들이 많네요.
5: 아, 근데 이게 항상 매번 느끼지만 이런 주제 나올 때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4: 그죠?
5: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4: 특히 이 관계에 있어서는 답이 없으니까
5: 정답이 없으니까
4: 정답은 왜냐면 사실 만약에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는 친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나이 40이 넘어가면 이상형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면 가요. 가.
6: 그렇죠.
4: 친구는 그런데 막 20대고 30대고 10대고 이럴 경우에 좀 달라요.
5: 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4: 아, 오히려?
5: 40대건 30대건 20대건.
4: 오케이.
5: 네.
4: Okay. So I said that at my age, if you're in your 40s, I would say date them. Go. Because, yeah, you need to find love. But Taehyun's saying that his argument is that that shouldn't have an age limit, that it should be any person. That
6: 저도,
4: everybody should be able to do
6: 저도 뭐 사실 30, 40대는 제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30, 40대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나이대로만 생각하면 저는 조금 아무래도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아니 뭐 근데 저는 솔직히 물론 막 이렇게 화도 내고 했지만 솔직히 형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4: 맞아요.
6: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도 분명 맞는데 약간 좀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좀 서로 피차 그냥 얼굴 붉히지 않는 쪽을 설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5: 그렇죠. 결과적으로 둘 다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건 욕심일 수 있다.
6: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4: Okay, so yeah. Junhyuk, even though he got a little heated earlier, he totally understands where Taehyun's coming from. He agrees with it to a certain extent too. And it would be great if our listener didn't lose anybody in the situation, but in the end, it might end up becoming a choose between the two or lose both of them type of situation. So for our listener, because this is your actual story,
6: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그 뭐냐 사랑도 중요해요. 솔직히 사랑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이렇게 막 전남친 막 친구랑 전남친 얽혀있고 이런 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그냥 조금 딱 진짜 그냥 딱 깔끔하게 그냥 딱 만나가지고 우연히 딱 하는 사랑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쨌든 사랑이니까.
4: Okay, so yeah, he says that 사랑이네. There's a lot of fish in the sea. Do you have to go for the X? So his track won today. So we're going to jump out with it. We got Kim Kyo on the track with 금지된 사랑 or Forbidden Love. And we will see you guys next week. Peace.
5: Bye.
6: Bye-by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today, everybody, we have a very, very cool guest in the studio, and that is Minje of Diamond!
1: Woo! Woo! 안녕하세요.
0: 민재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몬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0: Yeah, we have the leader and the main vocalist of the team Diamond, 민재 here with us today.
1: Yeah.
0: 민재님 만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man.
1: Yeah.
0: We're gonna be good friends. 친구 하시죠, 바로 그냥.
1: 네, 저는 바로 할 수 있어요.
0: 바로 가능한가요?
1: 네, 바로 가능합니다.
0: 오케이, 에너지가 벌써 지금 좋습니다.
1: 네.
0: 지금 오늘 굉장히 신나는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We have so many comments coming up and I'm loving his aura and energy in the studio already. 괜찮으시면 몇 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민재야, 보고 있어. 멋있어.
0: 아하, so 민재, you look so good. I'm looking at you right now.
1: 감사합니다.
0: 한 두 개만 더 읽어주시죠.
1: 네. 민재야, 환영해.
0: Oh, welcome, oh. 민재, says one of the listeners. 지금 한 분께 후라타 무마님께서 너무 네. 잘생겼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십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0: We have 후라타 무마 saying he looks so good and the song is so good. 아니, 노래가 진짜 좋네요.
1: 아, 진짜요?
0: The song was incredible. 되게 밴드 사운드 느낌이 강해가지고.
1: 네.
0: 굉장히 그 리더의 성격과 아우라랑 딱 맞아 떨어지는 곡인 것 같습니다.
1: 진짜요? 와, 약간 랩. 이 많은 곡이어가지고 네. 약간 임팩트가 딱 있고
0: 진짜로 네. I can so tell that his energy and the song we just listened to Diamond by Diamond is perfectly fit and he says there's a lot of rap and it's, it really has that impact awesome 자 오늘 저희가 짧은 네. 시간이지만
1: 네.
0: 빠르게 친해지고 빠르게 네. 커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1: 아, 바로 가시죠.
0: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더라고요.
1: 네.
0: We have so many things to cover today. He sent us a bunch of photos. So why don't we jump straight into our icebreaking corner.
1: Icebreaking.
0: 가능할까요?
1: 가능하죠.
0: 바로 부셔보시죠, 한번.
1: 네, 바로 부셔보시죠.
0: Okay, let's 네. jump into our icebreaking corner, everybody. 민재님, 저희가 그 민재님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좀 수집을 해봤어요.
1: 네.
0: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
1: 네.
0: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okay?
1: 네.
0: We're gonna do some fact-checking right here. 자, 본명입니다. 백민재, 맞나요?
1: 맞습니다.
0: Alright, his yeah. given name, everyone. 백민재, it is 수원백씨라고.
1: 네, 네.
0: Oh, okay. So his last name, Baek, is based in Suwon. It's Suwon Baek, it is. Birthday is July 9th, 2003.
1: 7월 9일 맞나요? 맞습니다.
0: 얼마 안 나왔네요?
1: 네, 별로 안 나왔어요.
0: What? In a month, it's gonna be his birthday.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in advance.
1: 감사합니다.
0: 자, 이거는 100%일 것 같은데 지금 MBTI가 ESFJ. Your MBTI is ESFJ, 맞나요?
1: 맞습니다.
0: Bingo.
1: 네, bingo.
0: 그냥 기본적으로 E의 에너지가
1: 네.
0: 지금 풀풀 느껴져요, 진짜로.
1: 아, 진짜요?
0: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외향인이셨어요?
1: 아니, 어릴 때부터는 어릴 때는 네. 약간 I 성향이 많이 강했었는데
0: 오.
1: 약간 데뷔하고 나서 E로 바뀐 것 같아요.
0: 어?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 약간 멤버들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다 I여가지고
0: 아 비교적 E가 됐다.
1: 네, 비교적 E가 된 거.
0: 상대적 E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1: 네,
0: okay.
1: 네, 네.
0: He says he grew up as an introvert, but because the members are very much introverted and quiet and calm, he says he's relatively became more of an extrovert. 근데 되게 눈빛이 그냥 외향인의 눈빛인데 지금.
1: 아 진짜요?
0: Oh, his eyes, his gaze is really giving me that. Extroverted vibe. 자, 고향이 지금 대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Okay, he was yeah. born in 대구시 city, everyone. 그러면 서울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서울에 온 건 한 7년, 8년 정도 된 거예요.
0: 7, 8 years ago he moved to Seoul. 그 아이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오디션도 보고 하면서?
1: 네.
0: Okay, just to pursue his goal to become an idol group member and pursue his dream as a musician, he came all the way to Seoul. That is incredible. 자, 대구의 자랑 하나 해주시죠.
1: 대구의 자랑.
0: 우리 고향 자랑 한번 해주시죠.
1: 아, 고향 자랑 같은 경우에는 막창이
0: 아,
1: 진짜 맛있습니다.
0: 막창. 네,
1: 그리고 납작만두.
0: 납작만두
1: 진짜 맛있습니다.
0: 오케이, 저도 먹어보긴 했습니다. 납작만두.
1: 아 진짜요?
0: 너무 맛있더라고요.
1: 아 다행이다.
0: I'm asking him like, what is the pride of 대구시 세트의 hometown? He's saying 막창 is like an intestine based food, which is super super good, and 납작만두 is flat dumpling.
1: 아
0: 너무 맛있죠. 네. 진짜.
1: 맞아요.
0: 갑자기 배고프네요.
1: 아 배고파요.
0: 그 오신 김에 민재님.
1: 네.
0: 오늘 점해추 한번 해주시죠.
1: 점해추.
0: 네, TMI를 한번 가보실까요?
1: TMI 점해추는 찜닭입니다.
0: 카메라를 귀신같이 찾으셨어요. 네. Well, how did you know that I flipped the screen? 자, 찜닭이요.
1: 네.
0: Okay, so he says you should definitely go for 찜닭, which is like braised chicken cuisine for dinner. That's going to be the recommendation. 와, 진짜 훈련된 아티스트가 많네요.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바로 알았지? That's so cool. Okie-dokie. 자, 몇 개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재능, 그러니까 이 장기라고 하죠.
1: 네.
0: 줄넘기 신동이시라고.
1: 아, 맞습니다.
0: It says he's actually really talented in jumping rope. 이게 뭐 어릴 때부터 막 하신 거예요? 아니 뭐 복싱을 다니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 제가 태권도를 엄청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었는데
0: 네.
1: 그때 줄넘기를 진짜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0: 태권도장 다닐 때.
1: 네, 네.
0: He has been learning and practicing taekwondo for a very long time. And at the taekwondo gym, he was always using the jump ropes. Everyone, and that's why he is a super talented. 몇 단 이거 몇 개까지 하세요?
1: 저 2단 뛰기 하면 네. 한 200개?
0: 200개?
1: 네, 200개 정도.
0: 2단 뛰기로 200개를 네. 하신다고?
1: 네.
0: 작가님, 저희 지금 여기 그 줄넘기 없나요? 인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00개?
1: 네.
0: He can do 200 reps of double skipping rope, everyone. What? Double jump?
1: 네.
0: 와, 진짜. 아, 미리 준비를 좀 해놓을 걸 그랬나 봐요. Maybe we should have prepared the jumping rope, skipping rope just for him. 자, 야,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찾아보겠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0: we'll search for it. Hopefully it's somewhere in the studio. 자, 취미는 여기 보니까 요리하는 네. 것도 좋아한다.
1: 네.
0: 하지만 잘하지는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1: 요리하는 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0: 네.
1: 약간 많이 태워 먹은 적이 많아가지고.
0: He's like, he loves to cook. That is one of his hobbies. But he also burns food quite often. 자주 해드시는 거 있어요? 멤버를 만들어준다든지.
1: 약간 볶음밥 같은 거 자주 해줬었고.
0: Fried rice.
1: 네.
0: 김치볶음밥?
1: 맞습니다.
0: 아, 김치볶음밥은 솔직히 좀 타야 제맛이죠.
1: 아, 그런가요?
0: 살짝 그 탄맛이 섞여 있어야 기가 막히잖아요. 아, 너무 배고파집니다, 지금.
1: 아, 저도요. 아,
0: 김치 fried rice. It's actually really, I consider it better when it's a little bit burnt. So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꼬르륵꼬르륵 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아, 상민재님께서 요리요? 라고 하시는데 One of the fans were like, cooking is your specialty? 어떤 말씀을 지금 한 말씀 제가 그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반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네, 요리 경력 아마추어로 3년.
0: 오케이.
1: 볶음밥 3년 차.
0: He says he's an amateur chef of 3 years of experience. 저희가 아마 한 5년 차쯤 되면
1: 네.
0: 그때는 또 다른 어떤 메뉴를 들고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I'm pretty sure in about 2-3 years he'll be even much better of a cook. 자, 좋습니다. 지금 팬분들이 굉장히 착하세요. 위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어차피. The fans are so nice and you know, once it's in the stomach, it's just food after all. Which is true. 맞는 것 같습니다.
1: 맞는 것 같긴 해요.
0: 민준님 더우신 거 아니죠 지금?
1: 아 살짝 더워져.
0: 더워지신 거 저 괜찮으신 거 저?
1: 아 지금
0: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아가지고
1: 좀 부끄러워져가지고.
0: It's the room's getting heated up right now because yes because of this harsh interview that we have right now. 자 하와이안 피자 싫어하신다 돼 있습니다.
1: 네.
0: Bingo.
1: 맞습니다.
0: High five.
1: 예.
0: 아, 저도 약간. 저는 왜 피자에 과일을 올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1: 저도요.
0: 그렇죠.
1: 왜 따뜻한 과일을 왜 올리는지.
0: 그러니까. 그 과일이야말로 그 냉장고에서 딱 꺼내서 바로 그냥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1: 맞습니다.
0: 자, 두 번째. 지금 저희가 공통점을 좀 찾아야 돼가지고. 반민초파라고.
1: 맞습니다.
0: 하이파이브 again.
1: 예. Yeah.
0: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 He's not really into Hawaiian pizza. Does not understand why they put hot fruit on a pizza dough. And number two, he's not into mint chocolate. And those are our commonality. 오늘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데.
1: 네.
0: It says he gets dizzy if he tries to draw more than two pictures. 그림을 두 장 이상 그리면 어지러워진다. 현기증이 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1: 아, 제가 위버스 쪽에 네. 그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서 아, 팬분들께 네.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한 두 개 정도 그리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아니 되게 제 생각에는 시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뭐든 일단 하면 재밌으니까.
1: 네네. 네.
0: 그림은 보통 뭐 그리서 보내세요?
1: 약간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네. 아니면은 제 얼굴 한 번씩 그리고.
0: 오 신기하다. 오늘 이따가 곡 나갈 때 그럼 그림 한 장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당연하죠.
0: 두 장은 요청 안 드릴게요.
1: 한 아, 감사합니다.
0: So apparently in these, you know, fan messaging application, what he does is usually he draws a little bit, like all these drawings, and he sends it over to the fans. But he says when he reaches two drawings, he kind of gets dizzy and he stops over there. And I was asking him, you know, during the song break later on, maybe we can ask him to draw a page of drawing. He draws himself. Sometimes he draws some animated characters too. So we'll see how it goes later on. 자, 모치 언어님께서 I love his simplicity. 그 단순함이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I'm loving it too. 굉장히 시원시원하시네요.
1: 네.
0: 자 이쯤이면 저희 뭐 이미 공통점을 충분히 찾은 것 같아요. Number one.
1: Number one.
0: 김치 볶음밥은 조금 타야 제맛이다.
1: Okay.
0: Number two. 하와이안 피자 이해 안 된다.
1: 네 맞습니다.
0: Number three. 민트 초코 아니다. 에이. So those are the three commonalities. Fried kimchi, fried rice, and then anti-con Hawaiian pizza and anti-mint chocolate. 자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코너로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1: 와, 좋습니다.
0: Now that we have found our common ground, we're going to jump into our official corner, The Curation. 자, The Curation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1: 네.
0: 저에게 사진 요청을 좀 부탁드렸잖아요.
1: 아, 네네.
0: 인생의 중요한 사진 세 장을 좀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걸 갖고 얘기를 하고 싶다.
1: 네.
0: 이 컨셉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민재님이라는 다이문의 민재님이라는 네. 전시회장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삶을 전시한다 생각을 하고
1: 네.
0: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인생 얘기를 좀 깊이 해보는 코너예요. 골라주신 사진 굉장히 귀엽고 네. 멋지고 섹시하고 다 하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So the official corner, the curation is literally using Minja's life as an exhibition. So he chose out three images for us and we're going to have a deep dive into his life and journey for the next about 30 minutes. 준비되셨나요?
1: 준비됐습니다.
0: He is ready. I am ready. He says, let's go. 첫 번째 사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3, 2, and 1. 빠라롱. Yeah. Wow. 자, 이게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photo?
1: 네, 이 사진은 저희 데뷔곡 뮤비를 찍기 위해서 미국에 간 사진인데요.
0: 네.
1: 약간 미국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저희 직원분께서 찍어주셨는데 제가 포즈를 뭐 어떻게 처음이라서 할지 모르니까
0: 네.
1: 막 어설프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찍힌 사진입니다.
0: Okay. He says that this is a photo that was taken in the U.S. Everyone when they were filming their first debut music video, and at the time he was feeling a little bit awkward. So he did not know how to pose, so he was holding onto a leaf, and one of the staff members took this photo.
1: 자,
0: 첫 뮤직비디오를 미국에서 찍으셨어요.
1: 네, 네.
0: 너무 특별했겠다.
1: 맞아요.
0: 그 어떠셨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1: 네.
0: 첫 번째 뮤직비디오를 찍는다. 그 기분.
1: 약간 제가 미국을 완전히 처음 가본 거였어가지고
0: 네.
1: 일단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 하늘도 너무 예쁘고 진짜 사막이라는 곳도 가봤는데 와 진짜 너무 덥기도 하지만 네. 진짜 새로운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어디 도시로 가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1: 그때 LA.
0: LA로 가셨어요?
1: LA로 갔습니다.
0: 네. Okay, so the city that they went to shoot the music video was Los Angeles. And he was saying it was his first time visiting America at the time. He was impressed by the beautiful sky. And also they went to the desert for the choreographies and all that. He was like, that was super duper cool. 자, 지금 보니까 댓글들이
1: 네.
0: 장발 민재라고 HSKKKT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People are loving his long hair. 이미지가 확실히 좀 다릅니다.
1: 네,
0: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흑발에 자, 약간 진짜 저 정도 기르기도 쉽지 않은데.
1: 네, 진짜 쉽지 않았어요.
0: 그쵸. 네. 어때요? 그냥 본인 취향에서는.
1: 네.
0: 이런 조금 기장이 있는 게 내 스타일이다? 또는 지금같이 댄디한 느낌이 내 스타일이다? 아, 어떠세요?
1: 좀 고르기가 어려운데.
0: 네.
1: 저는 긴 머리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오, okay. So he's saying his personal preference. He prefers longer hair.
1: 네.
0: 그 긴 머리가 주는 어떠한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괜히 곡도 잘 써질 것 같고.
1: 네, 맞아요. 아,
0: 춤도 잘 춰지는 것 같고.
1: 네.
0: 그렇지 않나. There is that artistic vibe that follows longer hair length. 네,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Very cool. 자, 그럼 이게 이제 데뷔, 실제적으로는 데뷔 전이죠.
1: 네, 네, 맞아요.
0: 이제 데뷔 조가 돼서 이제 곡도 받고 녹음도 하고 촬영하러 가신 걸 테니까.
1: 네, 네.
0: 그렇다면 완전 어릴 때로 가보고 싶어요 이제. I wanna take you all the way back to your youth, younger days. 몇 살 때 또는 몇 학년 때 어떠한 계기로 네. 이 음악이란 길에 내가 뛰어들어보고 싶다, 무대에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셨을까요?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그 중학교 축제에 춤으로 같이 나가자고
0: 네.
1: 네, 했었었는데 그때 곡이 아마 BTS 선배님의 DNA라는 곡이었을 거예요.
0: 와,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이게?
1: 네, 맞아요.

0: Okay, so grade 8 of your middle school, one of his friends asked him to come together and practice a song called DNA by BTS to go on school festival. 처음부터 어려운 곡을 선곡하셨네요.
1: 네, 맞아요.
0: 이거 팔 안무 아니에요? DNA? 네,
1: DNA.
0: 그쵸? Oh my goodness, 어땠어요? 그때 처음 배우는 게?
1: 처음 배우는 게 약간, 아, 전 춤을 처음에 너무 못 췄어가지고 오. 약간 완전 삐걱삐걱대면서 그렇게 췄었었는데 네. 약간 막상 추고 나니까 이게 축제에서 분위기나 그런 게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오. 딱 그때 내려오고 나서 와 아이돌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0: 이 전까지는 뭐 레슨을 받거나 학원을 네. 다니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1: 네, 네 그냥 처음으로
0: 완전히 처음.
1: 네, 완전히 처음으로.
0: 그렇구나.
1: 네.
0: He's saying through this experience, I mean, prior to this school festival, he did not attend any academies or go on other stages. But through this experience, he really enjoyed the presence on stage, and he felt that feeling, that calling, and that made him start to think maybe he wants to become an idol, and he also mentioned at the time he was not a good dancer, so he struggled dancing on stage. 자, 택님께서 네. 진짜 그 친구분께 감사하다고. One of the fans thanking his friend for bringing him up on this.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 기회가 아니면 지금 배지도 못했을 테니까 분명히.
1: 네, 맞아요.
0: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무대에서 희열을 느끼시고
1: 네.
0: 자, 이제 나는 아이돌을 해야겠다.
1: 네, 네.
0: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취하셨어요?
1: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먼저 저희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 학원에 보내달라
0: 네.
1: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하셔서 제가 혼자서 댄스팀을 찾아가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0: What?
1: 네 그 댄스팀에서 이제 공연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캐스팅이 되면서 이제 아이돌 연습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0: 우와, 아니 머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전략적으로 움직이셨네요.
1: 네, 맞아요.
0: So after you know feeling so happy on stage and decided that he wants to pursue a career in music, he told his parents, "I want to become a musician." And the parents said no; they were against the idea. So what he did instead was to reach out to a dance crew, and he practiced with them. He appeared on one of the dance crew's concert, and he got casted through that show. And after that, he became a trainee at a company. 제이의 능력이 좀 보여요.
1: 아, 그런가요? 네,
0: 진짜로 확실히. 그럼 그 댄스 크루는 대구시에 있었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었어요?
1: 네, 대구에 있었어요.
0: It was a dance crew based in 대구. 이거는 K-pop 댄스 크루였나요? 아니면 뭐 힙합 어느 쪽이었나요?
1: 약간 K-pop 아이돌 선배님들 네. 춤을 커버하는 댄스 팀이었어요.
0: It was a cover dance crew, everyone, based in 대구시 City's hometown. He got casted through that. 진짜 똑똑하시네요. Very clever of him. 그렇게 해서 캐스팅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 괜찮으셨어요?
1: 네네, 이제 캐스팅까지 되고 하니까 아 얘가 진짜 진심이구나 하면서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0: The parents were finally convinced after he, you know, proposed that he got casted by an agency and he's definitely down to pursue his dream as an idol group member. 자, 그런 것 치고는 메인 네. 댄서가 아닌 메인 보컬이십니다.
1: 아, 맞아요.
0: 춤으로 시작을 했는데
1: 네.
0: 지금 보컬 포지션이에요.
1: 네, 맞아요.
0: You know, we were talking about all this dancing background, but guess what? He's the main vocalist of the team. 자, 자 노래의 과정도 너무 궁금해요.
1: 아,
0: 네. 어떻게 또 이제 연습을 했으며 뭐 누구를 우러러 보았으며
1: 네네
0: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노래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배웠었는데요.
0: 네.
1: 그때 처음 딱 본 선배님이 이제 엑소의 백현 선배님의
0: 아, 네.
1: 노래를 보고 와 노래 너무 잘 부르는데 약간 춤보다는 가수면은 노래를 잘 불러야 되지 않나?
0: 오.
1: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와.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춤보다는 노래에 엄청 집념을 해가지고
0: 네.
1: 어떻게 이게 메인 보컬로 오게 되었습니다.
0: 와, 아니, 멋있다, 되게.
1: 네.
0: 되게 그 가치관이 뚜렷하네요.
1: 네, 네.
0: Interesting. He's saying when it comes to singing, everyone, once he started his trainee life, he started to take vocal lessons. And at the time, he saw like this one video of Baekhyun of EXO singing on stage. And he was like, 네. wow, I want to become a singer like him. And he also thought, you know, you're a singer. before being an idol, and he wanted to become a really good singer, so he started paying so much attention, pouring in efforts and time to training, and now he is the main vocalist of the team. 자, 지금 키짱님께서 노래도 네. 댄스도 둘 다 잘해서 정말 대단해라고 하십니다.

0: 그리고
1: 네.
0: 아 약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네
1: 그렇구나.
0: 그냥 계속 아 녹음하고 싶다 이러고
1: 우와.
0: 있어요.
1: 그러니까 전혀 녹음하는 데 두려움이 없으신 거네요.
0: 네.
1: 어떤 분들은 평소에도 잘하는데 녹음실만 들어가면 그 생각의 방이라고
0: 아 맞아요.
1: 되던 게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실히 타고난 것도 타고났지만 노력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들어오려면
0: 네.
1: 그만큼 자신감이 넘쳐야 되니까.
0: 맞아요.
1: Very interesting. I'm saying, being in a recording booth and recording idol group dance tracks, it's different from ballad recording or indie pop recording. It requires heavy, heavy technique. And for some, it's recording booth itself is a place of discomfort and it's a place of scare. And I was asking him, do you feel very happy to be in the recording booth or do you get stressed when in it? And he's saying, I have so much fun in recording booth. And I'm saying that not only comes from his talent, but because he poured in so much effort to train his vocal capabilities. 멋집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녹음실에서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혹시?
0: 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1: 네.
0: 일단 저희 노래가 워낙 좀 높아가지고, 이제 고음 녹음을 이제 제가 거의 다 하는데,
1: 네.
0: 맨 처음 타이틀곡, 데뷔 타이틀곡 중에 스파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 하이라이트 부분에 불칠라 이런 파트가 있는데
1: 네.
0: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한 삑사리가 한 25번 정도 25번 정도 났어가지고
1: 오.
0: 그 에피소드가 진짜 잊혀지지 않습니다.
1: 25, 그래 26 테이크 나왔으면 성공이죠. 저라면 뭐한200 테이크 했을 겁니다. 아까 그 2단 줄넘기
0: 네.
1: 200회잖아요. 저는 삑사리
0: 아니요.
1: 200개 합니다. 저는 신나게 합니다. 신나게. A fun episode that he's bringing back to life right now is when they were recording their track called Spark. In this one bridge part, apparently it's filled with high notes. And Minjae here is in charge of high notes. And he says he had to go through like 25 different takes because he was constantly, his voice was cracking. And he finally got it right on the 26th. 그
0: 네.
1: 녹음실에서 삑사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야지 나올 게 나온다고.
0: 네.
1: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진짜. He's not afraid to make voice cracks in the studio, and that's a great, great default mentality. 자, HSK님께서 녹음실에 귀신 나온 적 없냐고 하시는데.
0: 아, 녹음실은 아니고 저희가 연습생 때
1: 에? 있어요, 뭔가?
0: 네.
1: 오케이, 말해주세요.
0: 아,
1: 불좀
0: 이게
1: 끌까요?
0: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무서워가지고.
1: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0: 그래서 저희 연습생 때 다 같이 보컬룸에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복도가 엄청 일자로 돼 있고 이제 연습실이 이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 네.
0: 구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연습실 안에 있는데 갑자기 계속 누가 문을 이렇게 철컹 이렇게
1: 응?
0: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시간대가 약간 새벽이라서 아무도 안 계실 텐데 하면서 제가 한 명이 밖으로 나가봤어요.
1: 네.
0: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1: 오.
0: 그래가지고 아 뭐지 하고 약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면서
1: 오우.
0: 가만히 있었는데 한번더 절컹 하면서 가는 거예요.
1: 뭐야?
0: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음 날에 이제 직원분께 연습실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1: 너무
0: 네
1: 좋다.
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직원분께서는 아 그냥 그 문이 좀 이상한 걸까 이렇게
1: 아, T이신 걸로
0: 네
1: 그 직원분.
0: 티이신 걸로 네.
1: A fun story, because one of the questions by our listeners was, did you ever spot or witness a ghost in the recording booth? He's saying, no, not really in the recording booth, but in vocal training room when he was with the members late at night. There's a long corridor and there was their vocal room in between, and they were all in there practicing and doing stuff, but somebody was suddenly, twisting the doorknobs. Like every once in a while. So they thought it could be a ghost. So one of the members went out, and obviously there was no one. The next day, they told a company staff member they think there may be a ghost in the studio. And the staff said, no, it's just a doorknob. It's just technical issues right there. We're just saying, like, she or he probably is extreme thinker T when it comes to MBTI. 연습실에 귀신 나오면 성공한다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대박 조짐입니다.
0: 화이팅!
1: That's a good sign that they're gonna have a successful career. Very, very cool. 이쯤에서 저희가 곡을 하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오늘 첫 번째 스토리와 맞춰서 골라주신 곡이 있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일단 처음 저희가 데뷔곡 데뷔곡 뮤비 촬영 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네. 저희 다이몬의 시작이다라고 아. 해가지고 이제

0: 가오 선배님의 시작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1: Awesome. He chose out a song called Start Over, 시작 by 가오, just to, you know, celebrate this image where they were shooting their first ever music video in LA prior to their official debut. 완벽한 song choice인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희 이제 파트 2 준비해볼게요.
0: 네.
1: Here it goes. 시작, Start Over by 가오.

0: And there it was, everybody. A wonderful, wonderful song that was 시작 Start Over by Kaho.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그쵸 그 네, 데뷔 너무 때 너무 맞아. 행복했을 것 같은데.
1: 네. 아.
0: 자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 중간에 그림도 그려주셨잖아요. 저희 한번 자랑 한번 할까요?
1: 아 제 몬 제가 또 몬스를 그렸거든요.
0: 네. 자. 한번 잘 와 귀여워 It says 몬스 자 클로즈업 카메라로 한번 돌려볼까요? 약간 그쵸 지금 페이드가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몬스 사랑해요 라고 돼 있습니다 What a wonderful piece of art 저희가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0: Awesome indeed 자 이제 저희가 바로 파트 2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1: 네
0: 괜찮으실까요? 파트 2?
1: 좋습니다
0: 자, we're going to jump straight into part two of the curation corner, everybody. And the next photos, oh wow, okay, three, two, and one. 자, 떴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틱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섹시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It's got a very sexy vibe, doesn't it? 어떤 사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데뷔 후 처음으로 염색을 한 사진입니다.
0: 염색을 처음으로?
1: 네, 처음으로.
0: That was the first ever hair dyeing experience for him, everyone. And as you can see, it's very red, 저 붉은 계열의 도네요.
1: 네.
0: 어때요? 그 이걸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약간 염색이 그렇게 좀 중요한 순간이었나요?
1: 약간 제가 네. 항상 검은 머리나 살짝 갈색인 머리만 하다가
0: 네.
1: 너무 저도 염색을 하고 싶고 뭔가 다른 멤버들은 네, 탈색하고 하는데 나도 네.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딱 그때 하게 되어가지고
0: 그래서
1: 네 너무 신
0: 너무 행복했다
1: 너무 행복했어
0: so yes everyone he's saying prior to this color this hairstyle he was always going for black darker hair or brown hair when other members were putting like all these fancy hair colors so for him to be able to pull off this color and put that red hair color was a very special moment 그렇게 좀 기분 전환하고 싶기도 하고
1: 네네
0: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무대 위에서 화려한 모습이 많지만 사실 네. 무대 밑에서나 또는 컴백 준비 기간 때는 머리도 함부로 막 못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확 변신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Because during the you know, preparation phases or album production phases many of these members and idol group members they don't really have freedom with their hairstyle so I guess he really wants something more refreshing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꼭 시도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1: 저는 네. 좀 완전 파격적이게 레인보우.
0: 레인보우.
1: 레인보우 해보고 싶습니다.
0: 진짜로 레인보우?
1: 진짜로.
0: Okay, so the style that he wants to try in the future is rainbow color. 꼭 하셔야 됩니다.
1: 네, 저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
0: Okay, he's like, I'm down for that rainbow hair color. 그쯤이면 이제 앨범 명도 약간 샤베트 막 이런 느낌 같지 않을까? I'm assuming the album name probably will be like Sorbet or something. That'd be cute. 자, 피브님께서 셀카 찍는 팁 궁금해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Asking for like a selfie tip. 있을까요?
1: 셀카는 네. 저도 처음에 진짜 너무 못 찍어가지고 직원분들께 항상 많이 혼났었는데 네, 무조건 자기한테 좀 잘 어울리는 얼굴을 계속 찍으면서 찾다가
0: 네.
1: 찾으면 이제 거기서 살짝 위로 올리고 좀 팔을 멀리 멀리 하고 약간 고개를 조금 내린다 이렇게 딱 찍으면 좀 멋있게 나온다
0: Okay, he's saying you have to test out all these different angles and if you find the right one you kind of lower your head a little bit and find the perfect angle 그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 네, 저렇게
0: If you do that, you will get a photo like this 저도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끝나고 이런 식으로 인증샷 하나 남겨볼까요?
1: 좋아요.
0: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Maybe we can have like a selfie session together after the show later on.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활동도 열심히, 데뷔 활동도 잘 하시고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제가 지금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팀의 리더이십니다.
1: 맞습니다.
0: 자,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되게 막중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리더로서의 삶이 What's it like to be a leader of a boy group?
1: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0: 네.
1: 저희 멤버들이 각자 자기마다 각각 뭔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사실 엄청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멤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면서 하면은 그냥 저는 리더가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0: 어, 그럼 지금은 너무나도 그냥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1: 네, 네.
0: He's saying as a leader, he is very, very pleased and happy because all the members are very responsible. They look after themselves, and he says, you know, not really any kind of hardship on his plate as the leader of the team.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1: 네.
0: 그 지금 보니까 리더가 이렇게 밝으면 멤버분들도 너무 그냥 밝고 재밌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네. 좀 다들 너 아이가 너무 심해요.
0: 진중해요?
1: 네, 너무 진중하게 진지해요.
0: I'm like, you know, the leader's energy is so great. The team must be amazing too. And he's saying the members are actually very calm and they're introverted. 근데 네. 그만큼 또 배려가 깊고 사려가 깊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I'm pretty sure they're very understanding and they also really are great at looking after each other. 자, 매티님께서 best leader 민재. 라고 하십니다. Best leader indeed. 키차님께서도 리더로서 노력하는 민재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다이몬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Well, the listener Ki-chan was touched by Minje's efforts as the leader, and that's how she fell in love deeper with the team Diamond. Amazing. Sonia K-pop님께서도 민재 is such an amazing leader, and we all agree. 자, 좋습니다. 자, 리더 민재님. 네. 세 번째 사진으로 점프해 볼까요? 바로
1: 네.
0: 굉장히 귀여운 사진이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We have a very cute 네. photo ready for you, everyone. 가보겠습니다. 3, 2, and 1. 뾰로롱. 자, 태권도가 들립니다. 지금 I can hear that 태권도 chant. 자,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아, 이 사진이 엄청 저한테는 중요한 사진인데요.
0: 네.
1: 제가 태권도를 다닐 때. 겨루기나 약간 다른 종목들은 네. 약간 자신이 있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0: 네.
1: 제가 품새라는 종목에서는 약간 항상 약했어가지고
0: 그런데
1: 이 사진은 품새라는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0: Okay, so everybody, he's saying he's done taekwondo for a very, very long time, and he says when it came to battles or combats, he was great. He won many awards, but when it comes to practicing the routines called 품새, he had a little bit of difficulty. But this was the first time he won an award doing 품새. 와,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게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렇죠. 자, 다음 사진 가보겠습니다. 3, 2, and 1. 자, 이게 어떤 사진이죠?
1: 이게 이제 검은띠. 검은 태권도에 검은띠가 있는데
0: 네, Black 거기서 belt in 태권도.
1: 거기서 이제 2단이라고 한 네. 등급 더 높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품증이라고 주는데 이게 약간 좀 많이 높은 단계 그런 겁니다.
0: 이게 그러면
1: 네.
0: 검정띠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1: 네, 네.
0: 특별한 카드다.
1: 특별한 카드.
0: Okay, so everyone, that is like a card. 이것도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1: 네, 네, 괜찮아요.
0: So this is the card proving that he has successfully got his black belt. 근데 검정띠까지가 되게
1: 네.
0: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따기도 되게 어렵고 되게 오래 걸리고 그 연습하는 것도
1: 네, 네.
0: 얼마나 걸리셨어요? 따는 데까지 평생 이렇게 태권도를 뭐 하얀 띠부터 시작이니까
1: 네, 네.
0: 얼마나 걸리셨어요? How long did it take you to get that black belt?
1: 제가 8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0: 네.
1: 11살이면 한 4년, 3, 4년 정도.
0: 3, 4년.
1: 네.
0: 3 to 4 years for him to get this amazing award. 되게 신났을 것 같아요.
1: 네.
0: 요즘에는 태권도 좀 하세요? 어때요?
1: 아니요. 그때 이후로 태권도는 이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0: 안 하고 있어요?
1: 네.
0: He stopped doing 태권도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1: 그때 이후로는 네. 제가 이제 킥복싱을 배웠어가지고 네.
0: now he's into not taekwondo but kickboxing.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기본적으로.
1: 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가지고
0: 네.
1: 네 운동을 약간 축구도 좋아하고 네 약간 킥복싱도 좋아하고 수영만 못해요.
0: 이거 오늘 제가 보기엔 나무위키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1: 네.
0: 민재 수영은 못한다.
1: 네. 맞아요.
0: So he was very sporty and athletic growing up. He was into soccer. He was into like these kickboxing. And also he was mentioning out taekwondo. But one thing he's really bad at, he said, is swimming.
1: 오늘
0: 굉장히 매력 어필을 충분히 잘하고 가십니다.
1: 아,
0: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1: 아, 다행이다.
0: 그 많은 아이돌 그룹 분들이 퍼포먼스에 사실은
1: 네.
0: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1: 아, 네네.
0: 그런 의미에서 뭐 예전에 돌아가 보자면 투피안 선배님들 때부터 아크로바틱도 감히 하시고 뭐 네. 요즘에도 정말 많은 거를 쓰고 있고
1: 네네.
0: 이런 뭔가 태권도적인 요소 또는 몸을 크게 쓰는 요소를 네. 뭐 안무 또는 콘서트에 이렇게 감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 저는 너무너무 많이 해보고 싶고 근데 네. 저희 노래 장악이라는 노래 중에 네. 약간 아크로마틱한 그런 안무가 있거든요. 음흠. 제가 멤버 팔 잡고 완전 막 거의 날아가듯이 네.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넣고 싶습니다.
0: 저는 지금 이것도 너무 신기한데 카메라를 너무 잘 찾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저희가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찾고 있습니다. 네. I love his talent in finding the right lens. Whenever I'm switching the screens, he just knows what's going on, which is very, very cool. I was asking, you know, because he's so good at athletics and like kickboxing and taekwondo and all those kind of stuff. I'm like, do you ever think about incorporating it into your own choreography? But turns out in one of their songs called 장악, there is a choreography where he kind of flies with an acrobatic manner, and he would love to bring in some more of those acrobatic dance moves in their choreography. 야나님께서 요한, please adopt 민재. He's like a younger you. 되게 어린 저 같다고.
1: 아 진짜요?
0: 그 입양하래요. 자, D 아카이브 차원에서 입양을 지금 해볼까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1: 아 진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이거 사인 받아놔야 돼. 녹음해야 됩니다. 저희 다음 개편 때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는데요. 이러다가
1: 진짜 좋아요 저.
0: He's like, please adopt me. I would love to be a part of the archive family. I'm like, you know, next season, who knows, right? 자 상민대님께서 그런 네. 안무 많이 하셔도 돼요.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네요.
1: 조금만 기다리세요.
0: Okay, he's like, please wait a little bit. They'll make sure to bring in more acrobatics in their choreographies. 자, 팬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t says, you're very much giving when it comes to loving fans. 보니까 네. 팬분들의 신청곡을 어떤 라이브 방송에서 무려 47곡이나 즉석에서 부르셨다 되어 있습니다.
1: 네.
0: You sang 47 songs
1: 맞아요.
0: on a live broadcast just for the fans.
1: 맞아요. 약간 그때 네.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긴 했는데 네. 약간 팬분들이 계속 노래를 이거 불러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저는 근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그걸 그냥 바로 계속 1시간 반 동안이었나?
0: 아니 그럼 오늘도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될 뻔했잖아요. 오늘 그냥 쭉 라이브 들었으면 될 뻔했네.
1: 아니요. 아닙니다.
0: He's saying because he loves singing, he didn't mind singing like songs after songs, 47 songs in live broadcast. I was like, you know, if you told us that before, we would have just canceled all these interviews and just have you sing the whole time. 자, 제 생각엔 어쩌면 지금도 댓글에 신청곡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켜보겠습니다. 네. We'll have to see how the comments come up on the YouTube live stream very soon. 근데 팬분들 입장에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서스름 없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또 노래도 막 불러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팬분들을 대신해서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민재님. 저희 방송에 시그니처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We have a signature corner called 4-cut photo.
1: 아...
0: 요즘에 4컷 분할 포토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1: 네, 유명하죠.
0: 디아카이브도 있습니다, 포토부스가. 지금 준비하시면 저희가 화면을 넘겨드릴 텐데 20초 동안
1: 네.
0: 네 가지의 포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준비되셨을까요?
1: 준비됐습니다.
0: 자, 시간 시계초가 돌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찰칵 네 장이 나갈 거예요.
1: 네.
0: 충분한 시그니 있으니까 마음껏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tarting right now. 갑니다. 3, 2, 1. 두 번째 갑니다. 3, 2, and 1. 갑니다. 자, 3, 2, and 1. 갑니다. 자, 마지막 하나. 3, 2, and 1. 자, 잡았습니다. Bravo, bravo.
1: Yeah.
0: Okay, so that was our photo booth. 아니, 진짜로 뭐 이렇게 뭐라 하지? 약간 바로 나오네요. 순발력이 좋으시네요.
1: 네, 순발력으로 또.
0: Oh, he's very good with all these impromptu things. Loving it very much. 하지만 네. 너무나도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요? 다 지나갔어요.
1: 벌써요?
0: Time is up. 시간 진짜 빠르죠.
1: 아, 진짜 빠르네요.
0: 저희 지금 들을 곡도 다 안 듣고 지금 쫙쫙쫙 왔는데
1: 네.
0: 다 지났습니다. Time is up, everyone. It's about time to let him go.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네. 곡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Dream by 수지 앤 백현. 오늘 골라주신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내보내드릴 거예요.
1: 네.
0: So that's gonna be the last track for the day. 근데 가시기 전에 이제 팬분들 정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1: 네.
0: 팬분들을 위한 한마디와 뭐 앞으로의 다이몬의 계획.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st words from 민재.
1: 일단 이 라디오까지 찾아준 우리 몬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0: He's sending a heart sign to the Mons fans. 카메라 돌려드렸습니다.
1: 예.
0: 네,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팬미팅이 또 있거든요. 6월 13일에 팬미팅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또 많은 스케줄로 이제 몬스를 찾아갈 거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빨리 갈게요.
0: Awesome. He is saying, first of all, thank you, Monster fans, for coming by and supporting him on the radio show. Also, they have a fan meet coming up, Korea, June 13th. It is. So make sure to come over and support Diamond. 그리고 또 빼먹으신 게 있어요.
1: 어, 뭔가요? 아,
0: it's your birthday, man.
1: 아,
0: 생일이잖아요, 조이스님.
1: Yeah.
0: So everyone, make sure to go follow Diamond's social account and send them a happy birthday. message next month. 3일이었나요?
1: 네.
0: 날짜가 생일이?
1: 7월 9일입니다.
0: 9일이죠, 9일. July 9th it is, everyone. Go ahead and give him your greatest happy birthday blessings on July 9th.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 테고요. 앞으로의 활동 더 멋진 목소리와 더 멋진 아크로바틱과 더 멋진 매력으로 마음껏 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0: I'm saying we'll be rooting on for you. Please go out there and show your charm to the world.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꼭 불러주세요.
0: Alright, we're gonna make sure to invite him back in the near future. Letting you off with the final tune, Dream by 수지 and 백현. This show, the archive, the show produced by producer 강민웅, writer A-John, and your DJ Yohan Lee, paired with our special guest of the day, Ninja of Diamond. We'll be back tomorrow at 4 p.m. KST, so please meet us there. 저희 하나 둘 셋 바이바이 같이 할까요?
1: 네.
0: One, two, three, bye-bye.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And as always, we've got 태훈 and junior in the studio. What's up?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0: Hi, my name's 태훈.
1: Hi, my name's junior.
2: Welcome. 태훈 씨, 우리 샤우트 한 거 봤죠?
0: 아, 네. 아, 제가 원래 그... 이 K-POP인이 바뀌고 나서 땡담소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언급할 그게 많이 없었다가 이제 땡담소가 원래 컨텐츠 좀 비슷해서
2: 그죠?
0: 네, 언급을 좀 했습니다.
2: So he has his own kind of advice segment that he does on his own, and he was able to give K-POP a shout out, and even the fans were able to send us the video. So thank you guys for thinking of us as well.
0: Yep.
2: And hello to you. 우리 스태프분들도 태윤 씨 들어오자마자 눈치챘지만 안경 너무 잘 어울려요.
0: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왠지 오늘 라디오 때 안경을 끼고 싶은데 해가지고 제 안경을 챙겼어요.
2: 오케이.
0: 근데 마침 샵에서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오늘 그
2: 안경.
0: 네, 안경을 요청을 해주셨다고 회사에서 둘 중에 한 명. 그래서 그럼 제가 마침 껴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끼고 왔습니다.
2: Okay, so he was planning to wear glasses today, so he actually brought his own, but his stylist was also on the same wavelength, and so he ended up just using the ones that his stylist gave him. 한 주 잘 보냈어요?
1: 네, 잘 보냈습니다.
2: 안 더워요 요즘?
1: 아, 더워요.
0: 일교차가 좀 심하던데.
2: 그럼 일교차도 심하고.
0: 네.
2: 벌써부터 에어컨이 걱정이 돼요.
0: 그래서 어제 준혁이가 에어컨 켜고 자더라고요.
1: 아 근데 저희 방이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틀어도 저희 방까지 잘 안 와요. 그래서 근데 저희 방이 원래 이제 그 서큘레이터인가 그게 있는데 저희가 청소를 아직 안 해가지고
2: 아직 못
1: 먼지가 네. 너무 많아서 못 트니까 와 너무 더운 거예요.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그냥 침대에 설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풍기를 하나 샀습니다.
2: So yeah, it's hot. The temperature gaps have been really big. And apparently in the dorm, when they turn on the AC, it doesn't really get to their room that well. And so they do have a fan, but the fan, it's still winterized. They haven't cleaned it for summer. And so they can't turn it on quite yet. So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turn, he purchased a small fan for his bed yesterday. Yeah.
1: He looks like really computer programmer.
2: Oh, he does. 근데 오늘은 심지어 또 컴퓨터 해결을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었는데 he failed. Not failed. He hasn't officially done it yet. So for some of the chats, maybe some of our fam can help us. So some of the chats on our live stream on YouTube comes out translated.
1: Yeah, translated. Yeah.
2: And there's a translated icon in front of all of the chat. So the one that they have in front of them has nothing but translated chat to Korean, and we don't know how to turn it off.
1: Yeah.
2: So they so before the show they were like, hold on.
1: Yeah, I think this is a automatic system.
2: I think it is. I think there's like somebody either turned something on Google or something, and it's automatically doing that, because Pininim says that the computer outside also does this too. So I think it's probably an automatic thing that they can just turn off, but yeah.
0: Mm-hmm. So 전 오늘 메카닉 스타일인가요?
2: Okay, he's computer grapher. Yeah, 약간 yeah. 좀 yeah, 되게 좀
1: programmer.
2: Yeah, he's got the programmer vibe going on for today. So we do have to dive into Dynamo Soup, and I did warn our listeners that they might get upset about this today. 본격 이야기에서 좀 화가 날 수 있다고 미리 좀 일부 때부터 예미 이렇게 예고를 하긴 했어요. 제가 통역을 하면 저 이거 번역을 하면서 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0: 아 화가 나나요?
1: Yeah.
2: 제 나이에서는 화는 안 나는데
0: 네?
2: 이제 제 나이 때니까 근데 조금 화가 나요.
0: 그런가요?
2: 네.
1: 저도
2: 조금 화가 나요.
1: 말도 안
2: 돼. So Taeyeon's like, this is upsetting, and I'm just like, I mean, at my age now, I don't care, but like, as I was translating, and it was kind of an upsetting story. He's like, really? So yeah, fam, get ready for that. 네. We have our Dynamo Soup, and Taeyeon's gonna tell us a little bit about our segment itself.
0: Of cours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y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숲,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Mm-hmm. Yeah,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s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And it worked last week, so our listeners helped me last week to get to the 처방곡 prescription song quicker. Yeah. So that was good. I'll try to get to it as soon as possible today. Taeyeon's first 밸런스 soup is kind of upsetting as well, so I'm going to try to stay as quiet as possible because I don't want to get too emotional today. 제가 대본을 정리를 하면서 네. 태훈 씨 거 얘기 이거 첫 번째 밸런스 soup에서 네. 이미 1차로 화가 많이 났었던
0: 아,
2: 상황이라서
0: 이거는 화나요. 이건 저도 화납니다.
2: 그래서 네. 이거 이때부터 이미 화 게이지가 네. 좀 올라가 있었어서 일단 네. 태호 씨 우리 밸런스 숲 이야기 첫 번째 거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요즘 팀플 과제 준비 중인데 한 친구가 참여를 제대로 안 해요. 다섯 명이 만나서 회의하기로 어렵게 시간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면서 빠진다거나 자료 조사도 분량을 나눠서 해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 혼자만 자꾸 안 해와요. 그러면서 미안 내가 커피 살게 이러는데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팀플이잖아요. 팀플레이. 교수님한테 팀원 바꿔달라고 부탁해볼까 싶었는데 조교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네요. 두 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팀원에게 어떻게든 참교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친구들이 그냥 묵묵히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I'm currently a sophomore in college and lately I've been working on a team project. The project is one of my teammates isn't participating properly. It was already hard enough for the five of us to find a time to meet up. But that one teammate would suddenly back out claiming something urgent came up. We also split up the research workload, but they're the only one who consistently fails to bring their part. Instead, they just said, sorry, I'll buy coffee. But coffee isn't the point. This is literally a team project, team play. I thought about asking the professor to change our groups, but the TA told me that learning to resolve these kinds of issues is also a good experience. Do I need to teach this teammate a lesson somehow? Or should the rest of us just suffer in silence and carry the extra weight?
1: What a rude.
0: 말이 안 되죠. 이 TA라는 분도 본인 일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 저 이것 때문에 학교 그만뒀어요.
1: Oh my god.
0: 근데 진짜 이거
2: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되게 늦게 갔어요.
0: 네.
2: 근데 제가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을 시점에 이미 거의 20대 후반이었어요.
1: 네.
2: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네. 학생들이랑 다니기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어찌됐든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다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사실 당연한 건데 한국도 워낙 고3들한테 너무 프레셔를 많이 주는 그쵸. 사회다 보니까 1, 2학년 때 놀아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제 지인들 중에서는 1, 2학년 때는 솔직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말고 놀아라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워낙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기도 했고 내가 내 돈을 내고 학교를 가는 거다 보니까
1: 네.
2: 이게 나타나니까 너무 근데 저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TA가 아닌 교수님이
1: 그쵸.
2: 심지어 교재를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없대요. 책이
0: 네.
2: 과제를 해야 할 책이
0: 네.
2: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배들이랑 친해져서 얻으래요. 사든지 중고로 사든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 영어로 돼 있는 책이 있대요. 영어로 돼 있는 책은 한국에 가지고 오는 거 불법이니까 그거는 쓰지 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학교 그만뒀어요 그냥. I just dropped the school. So this actually happened to me. I thought this listener literally was just taking a page out of my book. So I did this. I went to school really late. By the time I was a business major, I was going to school with kids that were half of my age already. And I honestly think that in your freshman and sophomore year in college, you're supposed to party. I encourage this. I think this is a very crucial part in your life to just go out and party and have fun. But for me to be paying for my tuition and to actually try to get some credits, my professor was really... just not professional about it, and I just ended up dropping out of school because I did not want to.
0: 네, 짜증 나죠.
1: 방금 채팅 봤는데 누가 팀플 빌런이라고.
2: 맞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교육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0: 뭐 짜증 나요. 짜증 나지만 어쨌든 사회로 나간다면 더한 것들이 많거든요.
2: 맞아요. 그러니까 TA의 말은 틀리진 않아요.
0: 틀린 말이 아니에요.
2: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한 사람들이 더 있으면 더 있지 덜하진 않습니다.
0: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한다기보다 어쨌든 본인이 이 과제를 어쨌든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이 참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께 얘기를 하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마이너스를
1: 페널티.
0: 좀, 네,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Okay, so yeah, he definitely feels that there needs to be a penalty for this. There's going to be more people that are worse like this out in real life, but he feels that trying to work together with the remaining teammates and then just kind of find a penalty in a way or come up with something would be a way to work this out. Junyoung, what do you think?
1: 저는 일단 복싱장에 데려가서 아 그냥 박해서 때리면 안 되니까 That's illegal. 복싱장에 들어가서 저 보호장구 예, 보호장구를
2: Let's
1: 끼우고
2: go.
1: 합법적으로
2: Let's go.
1: 스파링으로 예, 원래 말로 안 통하면 가끔은 퍼니시먼트를 좀 줘야 된다 생각해서 만약에 땡스라면 제가 어떻게
2: 대신해드릴게요. Okay, so he says that I want to take him to a boxing ring because, you know, fist fighting outside is illegal. So, you know, spar with them just a little bit and try to knock some sense into it. 이거 해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냥 나머지 네 분을 그냥 네 분에서만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숙제를 그냥 네 분에서 하시고요. 그 빠지시는 그 빌런 분을 제외시키시면 돼요.
1: 맞아요.
2: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해서 교수님한테 그렇죠. 보고를 드리면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팀 쪽으로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그냥 이제 제출을 할 때 문자나 이런 거를 그냥 캡처해서 같이 보내요.
0: 그리고 커피 꼬박꼬박 받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Free coffee, 못 참죠. 요즘 커피 비싸거든요.
0: 기왕 밥도 같이.
2: Oh, 밥도. Okay, so yeah, I was saying that there is a way to deal with this. You can just feel that, just think that you only have four people to the group. Do the work, do the everything, and then when the project is over, just tell the professor and have your evidence that that person just was not a part of it, and then let the professor deal with it, and you've done your work, you know, accordingly, and just kind of go on from there. Okay, Junyoung, what is your Pelisu Soup story for today?
1: 네, 저는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인데요. 요즘에 매일 아침에 제 책상에 커피나 간식을 챙겨다주는 입사 동기가 있어요. 아마도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배나 상사들이 괜히 오해할 것 같고요. 이 남자 동기가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2: 아, 남자분이구나.
1: I'm a rookie employee who just started working not too long ago. Lately, one of my coworkers who started working at the same time as me has been leaving coffee or snacks on my desk every single morning. I think he's probably doing it because he wants us to become close. But I found it incredibly burdensome. I'm also worried that senior colleagues or bosses might get the wrong idea. How can I talk to this male coworker so that he doesn't feel uncomfortable but gets the message?
2: 와, 이 얘기를 읽는 순간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1: 아무래도
2: 예. 자, 두 분 두 네. 분이 남자기 때문에 네. 듣고 싶습니다.
0: 네.
2: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0: 네.
2: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분이
0: 네.
2: 이 마음까지 든 거는 그러니까 이미 부담스러운데
0: 네.
1: 그렇죠.
2: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자기가 신입사원에서 눈치 어쨌든 사회니까
0: 네.
2: 괜히 무슨 말을 했다가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큰 소리로 아유 사람 아 되게 웃기게 만드네 막 이래 버리면
1: 좋죠.
2: 더
0: 불편하죠. 난감해지고.
2: 난해지는 상황이니까
0: 근데 이게 어쨌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는 게좀 느껴지는 거겠죠?
1: 아니 그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2: 그러니까
1: 일단
2: 이미
1: 이성이고,
2: 부담스러운데 그거를
1: 이성이기도
2: 최대한
1: 하고.
2: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포장을 한것 같아요 우리한테.
0: 그러면은 오히려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은데.
2: 이미 부담스러우면 그냥
0: 네, 그거 그대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Okay, just tell him.
0: 이게 남자라 그런가?
2: Just tell him.
0: 네.
2: Okay.
0: 사실 이게 이성 가릴 게 없는 게 누군가 저한테 뭐 제가 신입사원이잖아요. 또 되게 어쨌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공간이고 어쨌든 밑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데고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어쨌든 동기가 저한테 뭔가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2: 부스럽다 얘기를
0: 부담스럽다라고
2: 하는 게.
0: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나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2: Okay, he says
0: 하네요.
2: just tell him. If you're already feeling uncomfortable, just tell
0: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의 차이인 거죠. 네.
2: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0: 좋게 좋게 얘기하는
2: 저기
0: 게 가장 좋지
2: 누구씨
0: 않을까요?
2: 정말 죄송한데요.
0: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2: 부담스럽다는 단어로 하는 게 맞을까요?
1: 제가 커피 알러지가 있어서요. 제가 커피 알러지가 있어서. 아, 그러면 제가 제가 아이스티 알러지도 있어가지고.
2: 준혁 씨가 얘기한 거를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할까 생각했거든요.
0: 커피 알러지요?
2: 아, 그러니까 그냥
1: 카페인, 카페인 알러지
2: 아니지.
1: 같은 거.
2: 그거보다는 아 제가 사실 음식을 좀 많이 가려서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워낙 음식을 많이 가리는데 이렇게 막 주시고 제가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알러지 얘기를
0: 근데
2: 해서.
0: 저는 진짜 의문인 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1: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저는 이제 평소에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진짜 막좀 무서운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정말 별의별 실제 약간 좀 사람이 무서운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비단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사회 물론 제가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주변에서 들어보거나 뭔가 그런 사연을 봤을 때 그냥 나는 솔직하게 정말 그냥 잘 거절한 건데 상대가 받아들인 게 되게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이 사람은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네가 날 거절해? 나 되게 모욕감 느껴서 해서 막 회사 다니기 힘들게 만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막 진짜 안 좋은 거 많이 겪다가 결국에는 도망치듯이 이직해버리는 사건을 너무 많이 봤었어서. 왜냐면 사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막 칼부림 나고 그런
2: 그렇죠,
1: 세상인데
2: 그렇죠. 요즘
1: 이게
2: 세상은.
1: 사실 이게 솔직한 게 물론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게 문제 될건 아니지만 그거조차도 조심스러운 게전 요즘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2: Okay. Okay, so
1: 여자분이시니까. 네.
2: Junhyuk was saying that he listens to a lot of like scary, you know, like podcast type of stuff too, and he's just noticed that there's a lot of weird people out there. Like you that person comes up and says, "I'm in love with you," and you're just like, oh, "Excuse me?" And then they're like, "Oh my God, this person has embarrassed me," and like, you know, they start, you know, treating them bad, and then it ends up becoming really bad things. So he feels that yes, you can be honest, which is Taehyun's like. Can't you just be honest? Which you could. 근데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우리 청취자분이 지금 어찌됐든 회사에 이미 선배들이랑
0: 네.
2: 상사들의 눈, 그러니까 오해될 것 같다고까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0: 네.
2: 진짜 한두 번이 아니고
0: 그렇죠.
2: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
0: 과해 보인다는 거죠.
2: 과한 느낌인 거라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진짜 저 죄송한데 저 진짜 괜찮아요 이랬는데 와이 사람 되게 갑자기 되게 조용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큰 소리 와 만약에 저라면 와 이삭 씨 되게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내가 뭐 고백을 했어 뭘 했어 그냥 동료니까 그냥 아침마다 간식이랑 커피 챙겨준 건데 나도 이거 돈나돈 많이 못 벌어 막 이래 버리면 이거 말한 사람이 뭐가 돼요
1: 자, 방금 약간 좋은 방법을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2: 뭐야
1: TNX 셀카 배경화면 해요. 와, 이거 정말 좋습니다. 예.
2: 괜찮다.
0: 제가 제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슈 있으면 전화하세요.
1: 제가 그 조만간 복싱장에서 저 글러브 끼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든든하다.
0: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현실 주제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되게 무겁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일어날 이슈들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하는 게
2: 오히려
0: 네
2: 왜냐면 솔직하게 말하고
0: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사회가 생각보다 많이 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2: 맞아요, 맞아,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고 어쨌든 본인은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에서 드는 생각을 잘 전달만 정확히 드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 상사분 중이나 저 네. 선배분을 좀 가깝게 한 분을 두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아니면 이 상황을 좀 인지되게끔
0: 그렇죠.
2: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So Theo says he understands where everybody's coming from about like being too honest about things, but he feels that this listener really needs to just be honest. But it wouldn't be bad to have like, you know, an adult, like, you know, a senior or one of the bosses or the managers kind of know what's going on, just so that when this actually happens, they can do it. And one of the listeners said that I'm just to have the members as their background of their phone, and he says he's gonna post a picture with some boxing gloves so that you guys can put it on your phones.
1: 맞아요.
2: I did say that today our official story might rile you guys up a little bit. 자, 태훈 씨는 이 본격 네. 스토리에 화가 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들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노래를 듣고 바로 파트 2로 이어 들어갈 거예요. 네. So we have an anonymous soup coming up right after the song break. TNX is singing What If.

0: they broke up and you had nothing to do with it, go for it. 본인을, 본인...
1: Oh, it doesn't matter.
2: 그렇죠.
0: If it's not... if you're not the reason for the breakup, our listener says go for it.
2: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친구의 전 X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순 있지만
0: Okay, you can be cautious.
2: 사실 그게 본인에게 더 가치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맞고 그것보다 나는 이 사람이 더 내 경험과 이 사람 만나보고 싶은 그게 더 크다 하면 도전을 하는 게 맞아요.
0: Okay, so he feels that if you still like him over friendship, go for it. 자, 투표해도 네. 우리 처방숲 해야 돼요.
2: 아,
0: 처방숲 노래 네. 뭐 가져왔어요?
2: 저는 제가 혹시 봐도 될까요?
3: 제이스
2: 있나요?
0: 여기.
2: 네, 저는 다비치 선배님들의 My Man이라는 노래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에요. 본인 사랑은 타이밍이다. 쟁취하는 겁니다.
0: Okay. 네. So he chooses, 태연 chooses 다비치's My Man because love is timing.
2: 네, 뺏은 okay. 게 아니잖아요.
0: Okay, so yeah, you're not taking him. So, 준혁, what's your strong choice?
3: 저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골랐습니다.
0: Forbidden love, 금지된 사랑.
3: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친구의 전 X를 만날 수 있다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 만나고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되거나 그러니까 막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가지고 진짜 얘랑 사귀었던 것도 기억 안 나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안 좋게 헤어졌거나 좀 그러면 좀 모르겠어 그냥 뭐 그럼 그래 막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아 이건 특히나 좀 더 그런 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0: okay.
3: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okay, 제가 okay, 봤을 때 okay. 그리고 심지어 대본에서 예전에 딱 봤을 때 이상형이랬다는 거 예전이란 건 그래도 꽤 만난 시간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랑하는 시간도 쌓였던 거잖아요 둘이서 헤어지고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해도 뭔가 친구는 분명 이별을 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있을 거고 뭔가 어쨌든 그 이별하고 다시 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뭔가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뭔가 헤어졌으니까 얘 좋아 만나야지 한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헤어져서 뭐 상관이 없는 건 맞는데 사실 물론 헤어졌으니까 도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헤어졌다고 해서 이 둘이 사귀었던 시간과 그 둘이 나눴던 마음들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쵸?
3: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헤어졌다고 끝이라고 하지만
2: 뜨겁다.
3: 헤어졌어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0: Okay, so he's pretty much saying that there because at the beginning of the skit it was like, oh, this was a while back. So it feels like they probably dated for a while and it feels like the breakup hasn't been that long. And if it's still fresh, it's going to be really awkward for everybody else. And I mean, yeah, you're both single. It's I mean, you can move on, but I think he likes to say this a lot. 굳이? 네,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 얘기를 이제 처음 대본 이제 아마 작가님이 대본 쓰시고 이제 보내기 직전에 우리 팀이랑 이제 한번 이 얘기가 했었는데
2: 재밌겠다.
0: 저는 이 네. 질문을 듣자마자
2: 네.
0: 제가 친구의 우리 청취자의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 네.
0: 내가 우리 청취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 성격상 전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자체도 제 남자친구네 아쉽다 마음 접어야지 아예 그냥 뭐 몸이 뭐 마음이 반응하고 뭘 해도 왜냐면 제 성격이 질투가 좀 많은 편인데 만약에 얘랑 사귀더라도
2: 네네네.
0: 계속 그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2: 네.
0: 그럼 내 친구한테 똑같이 그랬을까?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3: 맞아요. 맞아.
0: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청취자 입장이면 전 애초에 못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고 So I was our listener, I can't. I'm kind of a jealous person and so if I knew that he dated my friend, I feel that every time he would do something for me, I'd be like, did he do this for so-and-so? I don't think I would be able to survive that. Now, I changed it. 만약에 제 절친이 저한테 제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만나겠다고 저한테 먼저 얘기하러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 네.
0: 가죠.
2: 근데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 우리 우정의 이거 이 우선인 거니까.

0: 그 친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불편한 걸 싫으니까 그냥 먼저 그냥 나 이 사람한테 마음 있어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니까 허락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 사실 나 그렇죠. 그냥 쟤를 그 전에 좋아하긴 했었었는데 니네 둘이 만나는 시간 있고 해서 그냥 마음 접었다가 얼마 전에 마주쳤는데 좀 아직까지 좀 멋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한번 만날까 봐.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어도 말을 했을 친구니까. 그런 얘기 꼭 호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 가죠.
1: 아, 그렇죠. 그게
0: 것 같아요.
1: 그게 그러니까 매너니까요. 어쨌든. 왜냐면 어쨌든 그 사람의 전 애인이니까.
0: Taeyeon's not understanding why the friend would come and ask. But I mean,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ask for permission, but friends do tell each other when they are like interested in somebody.
1: 아, 사실 왜냐면 삼자는 헤어지면 끝이 아니냐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헤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아, 근데
1: 헤어져도 어쨌든 기억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마음까지는 없더라도 이제 막 그때 사귈 때처럼 막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둘의 추억이 있고 기억이 그쵸? 있잖아요. 그리고 오케이. 전 애인이라는 게
2: 뜨겁다 뜨겁다
0: 뜨겁다 뜨겁다. Junhyuk's getting really excited today.
1: I can't understand.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0: He says that there's memories and there's memories and there's you might not still have feelings for them, but like it's still there.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태연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제가 준혁 씨랑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긴 한데.
2: 네. 저 지금 그래서 외로워요.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X랑 네. 헤어져서 아무리 좋게 헤어져도 네. 어찌됐든 깊은 관계를 나눴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감정이 네. 되게 깊었던 사이인데
1: 네.
0: 그거를 끝났을 때
2: 네.
1: 어,
0: 끝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그러면 내 절친 그것도 그냥 친구가 내 절친이 그 사람을 만나면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 안주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쫓은 사람을 네. 다시 내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이랑 사귀면 러스트그램을 할 거고
2: 그렇죠.
0: 저랑 이제 친구들은 연애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뭘 했는지도 얘기를 할 거고 할 텐데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2: 진짜 아니, 당연히 불편하죠.
1: 너무, 너무
2: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불편해요. 그 당사자면 불편하죠. 불편한데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면
0: 연애... 아니, 맞아요.
2: 아니, 만날 그쵸? 때도 어쨌든 남남이었고
0: 그쵸.
2: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 친구가 저랑 만날 때 뭔가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었고 이별을 한 다음에 둘이 만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겠지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 Okay, yeah, he's 네. making a good point. So I was saying that if you kicked your ex out of your friend pool, to constantly see your ex is uncomfortable, but if your friend starts dating your ex, it's going to be uncomfortable. And he says that, yeah, but in respect to your friend, that there, it's not your place to say that because it, they made their choice and they kind of have to live with it. So right now, 금지된 사랑 is at 58%, but my man is at 42%, and a lot of listeners are saying that they're going to back Taeyeon up. You have a chance to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Remember that Tabichi's My Man is Taeyeon's pick for today, and Kim Kyung-ho's Forbidden Love or 금지된 사랑 is Junhyuk's pick. So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through our YouTube live stream at the moment. Ear is on the track with 좋아한다니까, I Like You, and the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it is Taenamu Soup Day, and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came in as Can I Date My Friend's Ex? And our song choices for today are 금지된 사랑, 54% at the moment. 다비치's My Man, 46%. Oh, 근데 오늘 되게 좀 비슷비슷해요.
5: 비슷하네요.
4: Yeah, it's a really close choice. It was so hot in the studio. My PD님 came in and there's been like this whole conversation. 그러니까요. There's been screaming in the studio. 준혁's getting overheated.
5: 진짜 지난주까지는 너무 이제 쓸쓸했는데 오늘은 I have a team.
4: Yeah, he has a team. He has people to back him.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태현 씨의 편을 쓰고 계시는 분들 많고 네. Aaron, you're correct. You did say that, you know, you should talk to your friend about it first. 근데 I mean, yeah. The thing is I don't mind it. Like, do you do you? 네. But like, I can also make my choice as well. 전 태현 씨의 네. 말을 동의합니다. 근데 네. 그거와 똑같이
5: 그럼요.
4: 그러니까 제 인생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내 친구 피드에 내 엑스가 계속 있는 걸도 그렇게 싹 보고 싶지가 않아서
5: 그러면 지금 끊으면 돼요.
4: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둘 다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5: 네, 아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요.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친구가 더 소중하면 이제 다른 분을 만나는 게 맞고 뭐 나는 사실 친구보다 친구를 잃더라도 이 천년의 이상형이 더 중요하다 하면 만나시면 됩니다.
6: 그리고 둘 다 잃으시면 돼요.
4: 근데 이게 당팔로 지금 당장 이렇게 잃게 된다는 아니지만 네.
6: 결국 잃게 될 것이야.
4: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5: 아이, 그러면 안 되죠.
4: 봐봐요. 두 분도 친구들이 이제 뭐 고민 있다고 하건 뭐 연애 고민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경험 또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5: 그렇죠.
4: 이게 친구가 그런 거가 있다고 나한테 왔어.
5: 네.
4: 근데 내 엑스야.
5: 네. 저는 고민도 안 하고 고해요.
4: 아니야 그거 아니라
5: 네.
6: 진짜
4: 그 고민이 반복된다면
5: 네.
4: 잔소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같으면
5: 네.
4: 친구가 남자친구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해 만약에 이런 네, 고민을 네, 네. 털어놨어요.
5: 네.
4: 근데 내 X잖아요. 근데 나도 그걸 똑같이 당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똑같은 인간한테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 대접을. 그럼 그거를 원래 같으면 그냥 그 친구의 편을 오르지 쓰게 될 텐데
5: 네.
4: 그게 아니라 그 패턴을 알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5: 그쵸?
4: 그러면 그쵸. 거기서 객관적인 내 친구를 위한
5: 네.
4: 애드바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5: 아 근데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아 진짜 제 전 X를 만난 친구가 둘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연애를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건 친구가 저를 엿먹이는 거예요.
4: 근데 어쨌든 절친이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6: 아니 근데 엿먹인다고 하면 안 되죠.
5: 안
6: 그렇게 되면은
5: 거죠.
6: 그 형이 말하는 논리가 깨지는 거지. 왜냐하면 헤어지는 순간 상관없다며. 근데 왜 엿먹이는? 근데 왜 엿먹이는 거야, 뭐라고?
5: 그거는 친구가 그냥 이제 아니 그거는
6: 아, 왜냐하면 절친인데 내가 X를 뺏었으면 그거 정도 각오해야지. 애초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X를 베스트 프렌드가 뺏는 거 자체가 엿먹이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4: Okay.
6: 그게 아니라고 했어.
4: So, in the end, it seems it feels that for the end, Taeyeon was saying that if your friend is trying to constantly confide in you with stuff that your ex is doing to them, that'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working against them. But then Junyoung is coming in to say that then it kind of breaks what Taeyeon has been fighting for all this time, that it's okay to be dating the ex. We do have to do the countdown to find out who got the votes. Is it going to be 금지된 사랑 or is it going to be My Man? It is completely up to our listeners. So we're going to do the countdown. 10, 9, 8, 7, 6, 5, 4, 3, 2, 1. 그래도 이번 주 되게
5: 네.
4: close 했어요.
6: Yeah, 박차.
4: 다비치's My Man got 42%. 금지된 사랑 got 58%.
5: Yeah. 아쉽네요. 우정을 yeah. 택하신 분들이 많구나.
4: 근데 일단은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우정을 선택하게 될 것 같고 나이가 좀 들면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5: 아 제가 너무 제 기준으로만 하나요?
4: 아니요 그래야죠. 아, 근데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기준 내 기준이 내 인생 경험인가잖아요.
6: 뭐, 저도 이게 제 기준이에요.
4: 태호 씨 당연히 본인 기준이어야죠.
6: 그렇죠, 저도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4: 본인 기준이에요. 금지된 사랑 or forbidden love did get chosen, and Taehyun's like, am I coming from normal personal experience or like too much personal experience? Like, it's your life. You've lived your life this many years. Of course, you're going to be using your personal experience. We're all using our personal experiences for this. And that's why we get a chance to talk about this every day.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웃겼다고 하는 청취자분들이 많네요.
5: 아, 근데 이게 항상 매번 느끼지만 이런 주제 나올 때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4: 그죠?
5: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4: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답이 없으니까.
5: 정답이 없으니까.
4: 정답은 왜냐면 사실 만약에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는 친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나이 40이 넘어가면 이상형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면 가요. 가.
6: 그렇죠. 친구는
4: 그런데 막 20대고 30대고 10대고 이럴 경우에 좀 달라요.
5: 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4: 아, 오히려
5: 40대건 30대건 20대건.
4: 오케이.
5: 네.
4: 오케이. So I said that at my age, if you're in your 40s, I would say date them. Go. Because, yeah, you need to find love. But Taehyun's saying that his argument is that that shouldn't have an age limit, that it should be any person. That
6: 저도,
4: everybody should be.
6: 저도 뭐 사실 30, 40대는 제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30, 40대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나이대로만 생각하면 저는 조금 아무래도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아니 뭐 근데 저는 솔직히 물론 막 이렇게 화도 내고 했지만 솔직히 형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4: 맞아요.
6: 솔직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도 분명 맞는데 약간 좀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좀 서로 피차 그냥 얼굴 붉히지 않는 쪽을 설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5: 그렇죠. 결과적으로 둘 다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건 욕심일 수 있다.
6: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4: Okay, so yeah. Junhyuk, even though he got a little heated earlier, he totally understands where Taehyun's coming from. He agrees with it to a certain extent too. And it would be great if our listener didn't lose anybody in the situation, but in the end, it might end up becoming a choose between the two or lose both of them type of situation. So for our listener, because this is your actual story,
6: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그 뭐냐 사랑도 중요해요. 솔직히 사랑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이렇게 막 전남친 막 친구랑 전남친 얽혀있고 이런 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그냥 조금 딱 진짜 그냥 딱 깔끔하게 그냥 딱 만나가지고 우연히 딱 하는 사랑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쨌든 사랑이니까.
4: Okay, so yeah, he says that 사랑이네. There's a lot of fish in the sea. Do you have to go for the X? So his track won today, so we're going to jump out with it. We got Kim Kyo on the track with 금지된 사랑 or Forbidden Love, and we will see you guys next week. Peace!
5: Bye!
6: Bye-bye!